0: Yes, and time now for our favorite portion. Shout out!
1: Shout out!
0: 안부의 시간입니다.
1: 네, shout out to Corfield family, Kuya Elmer, Abel, Sis Winnie, Irene, Trixie, Lynn, Maria, DJ, Jaja, and Olivia who just arrived here in Korea. Yeah. And also to Sir Ed of CDO, Songful Music Studio in Medina, Jam Onyez of CDO also, Anime in Singapore.
0: And, my Singapore.
1: Yes, meron tayong Singapore. And of course, don't forget the 5th Grand Alumni Homecoming of Medina National Comprehensive High School on August 22, 2026.
0: Wow. Yes, don't forget that one. Yes. And we want to say hello to our hardworking EPS workers in Iksan, Gimje, Gunsan, Jeongup, Namon, Wanju, Jinan, and even here in Jeonju. Keep safe at work.
1: Keep safe. And warm greetings also to all Filipino students studying in Chonbuk Universities. Study hard and continue making your families proud.
0: Uh-huh. And hello to our Filipino families listening together this afternoon. May your homes always be filled with love and peace.
1: And if you have birthdays, anniversaries, community announcements, comment them to Chonbo Kabayan Shoutout poster on Facebook. Gumagala po ang poster namin. Check niyo po.
0: Yes. And we'll gladly read them for you here on Chonbo Kabayan On Air. Yes. And now it's time for our song request portion. Yes. We have a caller on the line.
1: Yes, we have.
0: Yes. Hello. Welcome to Chonbo Kabayan On Air.
1: Yes, caller, please introduce yourself.
2: Yeah, magandang araw po. Magandang
1: araw.
2: Kabayan, ito po
0: ang Visa Home Regis.
2: Entertainer.
0: Wow, entertainer. Wow.
1: Sir Elmer, thank you for calling. And where are you calling from?
0: Yes.
1: Lapit sa Seoul.
0: Oo, di ba dati jumbok-jumbok lang tayo tapos ngayon may Seoul na tayo.
1: Na.
0: Thank you Sir Elmer kasi ano pinaunlakan mo yung ano, di ba tumawag ka talaga. Grabe.
1: Salamat.
0: 네, 여러분. 네, 지금의 전화를 하신 분은요. 엘머 씨랍니다. 네. 엘머 씨인데요. 필리핀 분이시고 지금은 서울에 계신답니다. 네. 저희는 원래 전북에 계시는 분들만 이렇게 전화를 받고 그러시는데 근데 이분은 아 그래도 전북 가봐야한 온에어에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이분의 비자는요. E6 비자랍니다. 이분도 똑같이 엔터테이너.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악기나 뭐 이런 것들 잘 다루
1: 기타.
0: 기타. 와우. 그리고 노래도 잘 하시겠죠?
1: 잘해요.
0: 너무 좋습니다. 네.
1: So, Sir Elmer, ilang years ka na dito po sa Korea?
0: 네, 질문은요. 엘머 씨가 한국에 사신 지 얼마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아, 아, 아, 아, 아,
0: More or less 20 years.
1: 20 years.
0: Wow.
1: Wow.
0: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궁금하시면은요, 엘머 씨는요, 거의 20년 정도 한국에 사셨답니다. 와우.
1: So, Sir Elmer, 안녕, 피난카카발라. So, Sir, 안녕. So, Sir, 안녕, 피난카카발라한 모 디토 사 코리아.
0: 울리는 거 아니죠? 그래서 봄아서 울릿 잡이고. Sorry Sir Elmer, 울릿 타요.
1: 아, 울릿 봐. So Sir Elmer, 안녕 피난카카발라한 모 디토 사 코리아.
0: 네, 질문은요. 엘머 씨는요, 또 요즘 한국에서 뭐 엔터테이너이시긴 한데, 또 혹시 이렇게 취미나 하시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 아, 아, 꼭 ay isang legal worker with working visa po dito sa Korea bilang isang entertainer.
0: Yes, at bilang entertainer, so usually sir ano yung mga ginagawa mo? Where do you work or ano mga?
2: Tumutuk-tuk po ako sa Gitang Hotel.
0: Wow. Grabe. Believe ka talaga sa ano, no? Talento ng Pilipino, no? Grabe.
1: Singer and
0: Yes.
1: guitarist, is it?
0: Singer and guitarist ni.
2: Singer,
0: Kreso.
2: guitarist, playing saxophone.
1: Oh, wow.
0: Saxophone, wow, grabe. Kabilib naman, di
1: All around
0: ba?
1: na.
0: All around, oo, grabe sa instrumento, di ba? Ne, 여러분들도 아마 또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이분도 색소폰을 잘 다루신답니다. 기타도 잘 다루시고요. 노래도 잘하시고, 요즘, 엘머 씨는요, 호텔에서 이렇게, 엔터테이너라는 일을 하신답니다. 오, 감사합니다.
1: So, Sir Elmer, may nami-miss ka ba sa Pinas?
0: Oh,
2: Wow,
0: ne.
2: marami, oo.
1: Marami.
2: Sige po. Sorry.
0: Ulit tayo dun sa part na yun. Sorry.
1: So, Sir Elmer, may nami-miss ka ba sa Pinas?
0: Ne, 질문은요. 그럼 엘머 씨는 이제 한국에 사신 지 이제 오래되셨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필리핀에 있는, 이런 사람이나 장소, 뭐 물건 이런 것들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혹시 있는지 묻고 싶어요.
2: 아, yes. 말하면 한국 남미 비슷한 필리핀은 파밀리아,
1: Siyempre.
2: mahal sa buhay, maingay na Manila pero masarap sa tenga.
0: Manila.
2: Pagkain, Philippines food. Yung
1: Oo, Philippine food talaga.
0: talaga
1: Wow.
0: namang ano, no? Pamilya talaga yung nauna, no?
1: Siyempre,
0: Kapag ano,
1: oo.
0: anong namimiss mo lang yung tanong natin, pamilya. Iba kasi talaga yung nakatira ka sa ibang bansa.
1: Oh, malayo eh, no?
0: Iba,
1: Minsan lang tayo
0: iba.
1: nakakauwi.
0: Iba talaga, ne. Kreso 저희가, 엘머 씨께 물어봤던 게 뭐냐면은요, 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오래 사셨는데, 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고 그랬더니, 첫 번째로 대답하셨던 게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또, 누구나, 아마 가족이 그립다고는 하실 것 같아요.
1: Family.
0: 네, 가족이라고 하셨고, 또, 마닐라, 이렇게 너무 특별하게 마닐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마닐라는 시끄럽고 소음이 많고 그런데, 그 소음이 왠지 그 귀에서 익숙해지고,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아름다운 소음? 이렇게 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특별한 것 같아요. 그 답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음식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1: So, Sir Elmer, anong mga natutunan mo habang nandito ka sa Korea?
0: 네, 질문은요. 엘머 씨는 한국에서 사시면서 당연히 매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2: 아, 예, 참, 말하면 아주 좋은 디스 코리아, 원어원이에요. 아, 바닐라, 꿀조롱, 이바 아스 뭔가 필리핀어, 나도 저리 나고 비싸, 시가스랑 사비,
0: 아이고, 막이 인디펜던트.
2: 마긴 인디펜던, 예스, 양 뭔가 아주 좋고, 자, 코리아.
0: Kaya ano no, talaga naman kultura wherever you go. Talagang yung
1: Yes.
0: culture talagang unang ano natututunan natin, makisama sa kultura
1: Kasama.
0: nila. No? Ne.
1: Tsaka yung language pala.
0: Language kasama syempre dun sa kultura na aralin mo.
1: kailangan.
0: Tapos yun nga, dahil nga mag-isa ka lang dito, mag-isa si Sir Elmer, natuto din siya talagang tumayo sa sarili niyang paa. Parang ganun, independent nga. Ne, kerigo 아까 질문에 답이 뭐냐면은요, 엘머 씨는 첫 번째로 배웠던 게, 문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culture. 근데 이제 그 culture 안에서 거기에 언어가 들어가 있고 이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런 것들도 다 배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냐면은요. 누구나 또 우리 이렇게 다른 나라, 타 지역, 뭐 해외에 가면은 또 이렇게 홀로 서는 거 있죠. 이 독립적인 이런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누구나 다 배우는데 엘머 씨도 역시 그거를 배우셨답니다.
1: Sir Elmer, medyo matagal na si Sir Elmer dito eh, 20, 20 years,
0: Yep.
1: mga ganon. So, anong message mo, Sir Elmer, mo sa mga kapwa nating Pinoy dito sa Korea?
0: Yes, and the question is in Korean. 네, 혹시 필리핀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네, 혹시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엘머 씨?
2: Yes, so ang mensahe ko sa kapwa ng Pilipino ay lagi magdasal, magmahalan sa
1: tama, tama.
2: Korea. Whether na ano man ang reliyon mo, ano man ang paniniwala mo, sa politiko, ay irespeto natin ang bawat isa.
0: Yun
2: yung mag-ipon,
0: mag-ipon.
2: Para sa pamilya.
0: Yes.
2: Mag-ipon.
0: Oo. Eh, nandito ka na nga rin lang, di ba? Lang maglakwatsa ka. Mag-ipon ka talaga.
1: Mag-ipon. Tayo mga
2: pagbuhay dito sa Korea.
1: Speaking of ipon.
2: Para sa pagtanda
0: natin. May gustong sabihin si Sir Jasper, Sir Elmer. Ako rin, parang na-curious ako.
1: Sir, speaking of ipon, magkano na ipon?
2: Ano yan?
0: Hindi na narinig.
1: Magkano na ipon mo?
2: Sapat lang upang
0: wow.
2: Tingnan ko ang aking pagtanda.
1: Millions yan. In Korean, million.
2: Hingga tayo. Kailangan din natin ng medical.
1: Tama. Yun talaga pag nagkasakit ka.
2: Para meron tayo mayak mahuhugot.
0: Maja mahuhugot. Oo. O, diba? Natuwa naman ako dun sa tanong. Wala nang ipon niya. Tapos yung lang sabi niya, ano daw yung tanong? Kala ko nabingi siya dun sa tanong. Tuwa naman ako. Ne, 여러분, Joy Elmo 씨께 물어봤던 게 뭐냐면요. 필리핀 분들에게 혹시 전하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첫 번째는 우선은 이제 기도하는 그 습관을 버리면 안 된다고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또 이제 그 외국에 오면은 그러면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고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끼리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은 저축을 하란 말입니다. 저축 막 이본. 네, 왜냐면은 뭐 한국에 와 있으니까 또 이제 타지에 와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왔냐고
1: 맞습니다.
0: 당연히 그렇죠. 일, 이제 돈을 벌려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저축을 하고 그래야 나중에 혹시 뭐 이런 건강적인 이런 게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는 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셨던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종교가 무엇이든 뭐 이런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든 간에 존중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종교가 우선이다. 뭐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아이디어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답니다.
1: 네.
0: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Sir Elmo, meron ka bang song request?
2: Yes, yung kanta ni Kim Bongso, Bogo Sipta.
1: Oh, Bogo Sipta.
0: I love that song too.
1: Ang taas yung kanta na yan.
2: Siyempre, marami tayong nag-i-miss. Ayan ang
1: ibig sabihin. Kaya napili niya.
0: Yes.
2: My country, my family, my loved ones.
0: Oh, 좋습니다. 네. Wonderful choice of songs,
1: yes.
0: Sir Elmer.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us today. And Sir Elmer,
1: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Thanks again for calling.
0: Wow,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느낌을 마치 버티는 파체 덕히는 거냐 내 등치의 라이센스 빌드업해와 치과스댄스 믿고 가는 길 마셉 깊고 나는 나는 메이웨더 스파크 발생한 메인 채널 따라할 때 매번 드레이크업 이것은 오리지널 존재감은 크레센더 패션이 되어버린 컴플렉스 느껴 도파민의 패션 yeah 도파민의 패션 yeah 인도하시네 이제

끌어당겨 비주얼라이즈. 끌어당겨 비주얼라이즈.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백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어제가 초복이었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네. 오, 시간이. 아니,
0: 진짜 예. 올여름은 장마가 좀 늦게 오네. 예. 이러더니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진짜.
1: 열대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예.
1: 이게 깨어 있는 건지 에이, 자고 있는 건지, 건지.
0: 예. 예, 자다가도 몇 번씩 깨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죠. 물 열대야를 부어야 잠을 잘 수 있는 뭐 그런 농담도 있고
1: 네.
0: 어쨌든 뭐 말복까지는 이렇게 덥겠죠.
1: 네.
0: 예.
1: 더군다나 이번에 중복에서 말복까지 20일 이상 차이 나는 그걸 뭐 월복이라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그게 더 길다는 얘기예요?
1: 더위가 길다는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0: 텀이 더 길다는 얘기잖아요.
1: 네네네.
0: 왜 그러는 거예요?
1: 열흘 뭐 15일 해서
0: 보통은 열흘 보름 이 정도거든요.
1: 네,
0: 초복부터
1: 그렇습니다.
0: 초복부터 중복까지가 한 열흘.
1: 네네네네.
0: 그 다음에 한 보름 이런데 그렇습니다. 그게
1: 20일이 넘습니다. 이번에는 중복부터 말복까지가
0: 20일이 넘어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자연히 더 길어진다는 얘기.
1: 더위가 더 길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네. 아니 강도가 심해졌는데. 길게까지 하면 어쩌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더위 대비 잘하셔야 돼요.
0: 아니 근데 또 예. 유럽 보면 우리가 양반이네.
1: 네.
0: 아니 유럽은 진짜 선풍기도 필요 없는 나라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뭐 여름에 더워봤자 27도 뭐 28도 이랬으니까 선풍기도 뭐 굳이 그늘만
1: 그렇죠.
0: 들어가면 시원하니까.
1: 네네네.
0: 그랬는데 뭐 지금 뭐 만 명 유럽에서만 만 명 정도의 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 발생할 것 같다고 하니까.
1: 수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0: 네.
1: 또 장례식장에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없어서
0: 어떡해요.
1: 예, 막 뭐 어마어마한 사태로 좀 번지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0: 유럽은 예. 늘 이제 이렇게까지 더워질 줄 몰랐다 보니까 아까 선풍기도 별로 필요 없는 나라였는데 이제
1: 예.
0: 에어컨이 또 이제 화두가 돼 가지고 논쟁이 예. 많이 붙는 모양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에어컨을 예.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쪽과 에어컨을 설치하면 도시가 더 뜨거워질 텐데.
1: 네.
0: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뭐 이런 것들
1: 네.
0: 굉장히 또 논쟁이 심하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1: 그런 걸 보면 미리 다른 나라에서 그런 그 경험들을 한 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나
0: 네.
1: 뭐 일본 같은 나라들의 사례들을 유럽에서도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거라고 좀 봅니다.
0: 그렇죠. 예. 네. 우리야 이제 추위와 더위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1: 예.
0: 난방 냉방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확실한
1: 예.
0: 그런 곳인데 유럽은 이제 그런 기후가 아니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앞으로 이제 거기도 뭔가 방법을 찾아가겠죠.
1: 네네. 네. 그나저나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외람된 얘기이긴 하나 그 도시 아름다움 특히 유럽 도시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그 건물이 굉장히 고풍스러운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0: 네.
1: 얘기했기 때문에
0: 그 시래기 어떻게 할 거냐.
1: 네, 그 얘기가 참 많이들 얘기하고
0: 뭐
1: 있더라고요.
0: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그 시래기가 예. 막 이렇게
1: 네 도시 미관을 해치는
0: 미관 해친 그거 예. 그자 사진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그리고 이제 그 시래기가 내뿜는 그 열기 때문에
1: 열기.
0: 도심은 더 더워질 텐데
1: 네네.
0: 악순환이 된다 이러면서 반대하는 쪽은
1: 네.
0: 그런 논리를 펴는 것 같던데. 어쨌든 이 기후가 정말 지구 전체를
1: 네.
0: 예, 흔들고 막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아, 어쨌든 거위요?
1: 거위의 꿈이요? 예.
0: 거위들도 타겠죠 여름을?
1: 네네네.
0: 그 얘기하려고요.
1: 네. 꽉 꽉.
0: 예, 거위도 네. 더위를 타고 있으니 우리 모두 조심해야 된다.
1: 그럼요.
0: 예. 아, 저 더위 먹었나 봐요.
1: 괜찮습니다. 괜찮으시죠?
0: 네. 어쨌든 여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1: 네.
0: 오늘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강소리 씨도 함께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백희 씨 우리
1: 네.
0: 시작하기 전에 다 헤드폰 점검 한번 하고 갑시다.
1: 네네네.
0: 저도 지금 헤드폰 소리가 모니터가 안 들어오거든요.
1: 네.
0: 근데 우리 소리 씨도 지금 모니터가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1: 네.
0: 아까 백희 씨가 막 마이크 설치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1: 맞습니다.
0: 왜 헤드폰은 왜 이러는 거죠?
1: 아 글쎄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연결 여기 저는 아예 안 꽂혀 있어 저거.

0: 그러셨군요.
1: 예, 지금 선이 소희 예, 예. 씨도 지금 꽂혀 있나요? 안 꽂혀 있나요?
2: 어, 안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0: 어, 아, 꽂혀 그래요? 있는데요?
2: 꽂혀, 네. 꽂혀 있어요? 있어요. 아, 꽂혀는 있어요.
1: 예. 근데 왜 그럴까요?
0: 글쎄요.
1: 더위 먹었을까요?
2: 얘도 더위를 먹었나
1: 그럼 그냥
2: 봐요.
1: 오늘은 네. 네. 그냥
0: 녹음은 되고 있나요?
1: 녹음은 되고 있습니다.
0: 네네네.
1: 네. 네. 되고 있는데
0: 편안하게 그냥 뭐 네. 헤드폰 도움 없이 그냥 하시죠.
1: 네. 네. 들켰네요. 오늘 네. 생방 아니고 녹음인
0: 아유.
1: 거.
0: 아쉽습니다.
1: 일부러 막 어제가 네. 초복이었다 막 이렇게 시제를 다 맞춰놨는데
0: 네.
1: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사람이 스케줄을 맞추다 보니 진짜 불가피하게 한 번씩 녹음할 때가 있거든요.
2: 네. 네.
1: 네. 오늘이 그날입니다.
0: 그렇습니다. 예.
1: 자 오늘 듣던 좀 반가운 소리 강소리 씨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강소리입니다.
1: 네. 어떻게 아, 지내셨어요?
2: 네, 저 너무 더워서 에어컨 네. 틀고 자고요.
1: 네.
2: 그 한 불과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이제 열고 창문 활짝 열고 바람이 너무 좋다
0: 아,
2: 막 이랬었는데
0: 네.
2: 이제 창문을 열면 뜨겁고 습한 아. 바람이 들어와서 에어컨 없이는 못 살고 있습니다.
0: 맞아요.
2: 네.
1: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은 에어컨이 없는 것이 재난이 돼버린 시대라잖아요.
2: 맞아요.
1: 근데 여전히 에어컨 없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2: 네.
1: 취약계층이 있어서.
0: 네.
1: 그분들에 대한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진짜
2: 네.
0: 맞습니다.
1: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0: 네. 그리고 한낮에 네. 야외에서 일하셔야 되는
1: 네.
0: 분들.
1: 그분들, 예. 그 노동자분들을 그 시간만큼은 절대 일하지 못하게
2: 네.
1: 하는
2: 네.
1: 진짜 어떤 강제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0: 그럼요.
1: 네. 네. 해야 되는데 저 어제 보니까 그 공사 현장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2: 오, 네. 맞아요.
1: 그게 2시 반이었거든요. 제가 잠깐 지나갈 때. 네. 네.
0: 땡볕에서.
1: 하고 있는 거예요.
0: 네.
1: 어, 저분들 진짜 그 물
2: 고생하시죠.
1: 휴식 저거라도 잘 지키고 있나 네. 싶은 생각이 들고.
2: 저도 최근에 알람이 네. 그 예초기 돌리는 제초기 돌리는 소리로 알람을 깼던 적이 있거든요. 잠을 깼던 적이 있는데
0: 네.
2: 그 시간이 6시 반이었어요.
0: 네.
2: 근데 원래 법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일반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자체마다 7시 이전에는 작업을 못하게 되어 있대요.
0: 아.
2: 근데 너무 덥다 보니까
0: 예, 예.
2: 이렇게 6시 반으로 이렇게 당겨서 제초 작업을 하는 그 알람으로 깼던 적이 있는데
0: 네.
2: 평소 같으면 어, 아침부터 이게 너무 그렇다 안
0: 그렇죠.
2: 좋다
0: 네네네.
2: 이렇게 했을 텐데 날씨가 너무,
1: 너무
2: 덥다 보니까
1: 네. 아침 일찍
2: 오, 잘했다
0: 오히려
2: 잘하셨다
1: 아침
2: 이런 생각이 들 네. 정도로
1: 작업을 할 수밖에 네. 없으니
0: 정말요.
1: 좀 시끄럽더라도 우리
2: 네,
1: 좀 양해를 견뎌야죠. 하고
0: 맞습니다.
1: 그리고 정말 한낮에는 좀 피하고
2: 네.
1: 그리고 제발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내가 네. 평생 해오던 일인데 하면서 그냥 무더위에
2: 네.
1: 나가시잖아요.
2: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네.
1: 아유,
2: 하면 안 돼요.
1: 내가 평생, 네. 평생을 이러고 살았어.
0: 네.
1: 그러면서 나가신단 말이에요.
0: 맞아요.
1: 그게 진짜 위험한
2: 네,
1: 것
2: 위험해요.
0: 맞습니다.
2: 체력도 달라졌고 네. 이제 상황도 달라졌고요. 기온도
1: 아,
2: 너무 40도까지도 네, 오르더라고요.
1: 비닐하우스에서 네.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0: 맞습니다.
1: 네. 건강하게 우리가 여름을 잘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0: 네.
1: 오늘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고 그래서 여름하면 또 이제 우리가 방학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0: 아,
2: 네,
0: 그렇죠.
1: 저는
2: 네.
1: 어른이 되고 나니까 네. 안 좋은 게 여러 개가 있지만
0: 네.
1: 그중에 하나가 방학이 없다는 점인 것 같아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누가 이제
0: 네. 네.
1: 이제 방학이야 그 얘기 들으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2: 부러워요.
1: 근데 우리는 네. 방학이 어디 있습니까?
0: 그렇죠.
2: 없죠.
0: 네.
2: 그렇죠.
1: 특히 밥 해주는 엄마들. 제가 맨날 나 지긋지긋해.
0: 네. 네.
2: 그게 돌밥 돌밥이라고 하더라고요.
1: 아니 그리고요.
0: 네. 네. 돌아서면 밥 해.
1: 진짜. 그 이제 코로나 시대에 나온 돌밥
0: 네,
1: 돌밥이란 단어인데 문제는 이제 에어컨을 켜놓고 밥을 하는 게 아무도 안 좋잖아요.
0: 그렇죠.
2: 네.
1: 환기도 할 수 없다니까.
0: 네.
1: 에어컨을 끈 상태에서 문을 열어놓고 밥을 하면 정말 땀이
2: 와, 비오듯이
1: 정말 비오듯이
0: 정말요.
1: 네. 제가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2: 맞아요. 고생 너무 많이 하시죠.
1: 저도 막 진짜 땀으로 범벅이 되는 거예요.
0: 네.
1: 식구들이 오면 막, 나 진짜 밥에다 죽을 거야.
0: 네,
1: 죽을 것 같아. 에어컨을 켜놓고 해. 어떻게 에어컨을 켜놓게
0: 정말요.
1: 지긋지긋해 막 이러면서
2: 네,
1: 나도 밥 해주는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어.
0: 진짜
1: 그러거든요.
0: 네.
1: 근데 방학이 없으니까. 그래서 방학이 있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대학생들 일찌감치
2: 와,
1: 방학 들어갔잖아요.
0: 맞아요.
2: 좋죠. 근데 또 좋은 걸 그때는 모른다.
1: 모른다는
0: 네,
1: 거.
0: 네, 네.
2: 그때는 네. 너무 당연해서 몰랐었던 것 같죠.
1: 지금
2: 저도.
1: 초중고가 거의 다음 주쯤이면 여름방학에 들어가죠?
0: 들어가죠. 들어가죠.
1: 예, 22일,
2: 들어가죠.
1: 뭐 23일,
2: 네.
1: 24일 이때쯤이면.
2: 대학생들은 이미 시작을 했고요.
1: 네. 그래서 오늘은 방학과 관련된
2: 네, 너무
1: 네,
2: 좋아요.
1: 말만 들어도 설레는 니들은 좋겠다.
0: 부럽다.
2: 부럽다. 한 3주, 4주 네. 이렇게 쉬니까요.
1: 근데 고등학생은 그렇죠. 입시가 있어서 2주 정도밖에 안 된다네. 네.
2: 열흘
1: 여름방학 좀 짧다고. 우리 뭐 우리 소리쌤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2: 그럼요.
1: 네. 네. 방송도 하고 있지만 또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네. 가르치고 있으니까. 한 2주 하나요? 3주 정도입니까?
2: 중학생들은 한 3주.
1: 3주. 네.
2: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2주 쉬는데요. 정도. 그조차도 보충학습을 나간다는 사실이
1: 그러면
2: 너무
1: 저한테 모르겠네요.
2: 마음이
1: 아프더라고요. 저희도 네. 방학 없이 보충 수업 하거든요.
0: 네, 정말
1: 따질 수도 있겠네요.
2: 네. 네. 고등학생들은 미래를 더 많이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1: 그러니까.
2: 네, 방학을 제대로
1: 참 네.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0: 힘내라.
2: 네. 네. 화이팅.
1: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는 방학하면 옛날에 그 시골집에 가서 막 원두 막
0: 그렇죠.
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네. 네. 네.
1: 진짜 그 냇가나 강가에서 막
2: 와. 얼마 전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0: 네.
2: 그냥 말도 하기 싫고 책도 보기 싫고 그냥 어디 원두막이나 어디 시골집 가서 그냥 수박 먹고 책 보다 자고 뭐 수박 다시 깨서 수박 먹고 책 보고 자고 옥수수 먹고 책 보고 자고 뭐 넷플릭스도 좀 보고 그러고 네. 싶다.
1: 진짜
2: 그렇게 약간 좀 머리를 비우고 지내고 싶다. 그런 네. 생각이 간절해졌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깨닫고
1: 그러니까
2: 나서
1: 도시인들의 로망이 달라졌대잖아요.
2: 네.
1: 진짜
2: 맞아요.
1: 무슨 바닷가 마을이나 어떤 어디 아무튼
2: 네.
1: 그런 마을에 내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한 한 달 정도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2: 네.
1: 먹고 싶을 때 먹고
2: 네.
1: 실컷 자고 실컷 놀고 그냥 뭐 걷고 싶으면 걷고
0: 네.
1: 그러다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보고 왜냐면 OTT가 다 있으니까
2: 그쵸.
1: 그렇게
2: 무계획으로.
1: 한 달만 살고 오는 거
2: 네.
1: 그러려면 이제 경제적인 뒷받침 돼야겠죠.
0: 아, 그렇죠,
2: 그럼요.
0: 그렇죠.
2: 네, 그럼요.
1: 그 일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2: 그런
1: 조건이 돼야 되겠죠.
2: 네네네. 모든 조건이
1: 그러니까
2: 갖춰져야 돼.
1: 완전 로망이 돼버린 거예요.
0: 그렇죠. 맞습니다.
2: 와, 네. 현대인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살다 보니까
1: 네.
2: 머리를 비우고 싶어지는데요. 저는 저에게 휴가가 그렇게 길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딱
1: 네.
2: 깨닫고
1: 네.
2: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 생겼어요.
0: 네.
2: 리틀 포레스트.
1: 리틀 포레스트.
0: 리틀
2: 네.
0: 포레스트.
2: 한국 보셨죠? 네, 한국판.
1: 네.
2: 왠지 뭔가 일본판도 좋지만
0: 네.
2: 그 일본판은 너무 배경이 일본이다 보니까
1: 네.
2: 이입이 잘 안 되고요.
1: 네. 요리도 좀 다르고
2: 네,
1: 하니까.
2: 살짝 다르니까.
1: 네.
2: 우리나라 김태리 배우가
1: 네.
2: 주연했던 리틀 포레스트 너무 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봤는데
1: 네.
2: 아, 내가 원하던 걸 영화 속에서 하고 있으니까
1: 네.
2: 너무 대리만족이다
1: 네.
2: 해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1: 그래서 리틀 포레스트. 사실 네. 거기 에서도 김태리도 남자친구하고
2: 헤어지고
1: 계속
0: 네.
1: 시험은
2: 떨어지고
1: 있지. 네. 막 알바하면서 온갖 갑질당하고 손님들한테
2: 네.
1: 거기서 정말
2: 고생하죠.
1: 지칠 대로 지친
2: 네.
1: 상태에서
0: 네.
1: 엄마도 없는 고향집으로 이제
2: 내려오게 되죠.
1: 거잖아요.
2: 그래서 이제 막 도시 생활에 막 지쳐서 혜원이에요. 김태리 배우 이름이. 혜원이가
0: 네.
2: 고향에 내려오게 되고 또 거기에서 살고 있는 초등학교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음식을 너무 많이 해먹죠.
0: 그렇죠.
2: 네. 음식 해먹고 친구들이랑 놀고 밭일 좀 도와주고 과수원 일 도와주고 와서 다시 음식 해먹고
0: 네.
2: 쉬고 강아지랑 또 놀고 하는 일상을
1: 네.
2: 단조롭지만 반복을 해가죠.
0: 네.
2: 김태리 배우가요. 그 혜원이가요. 그러면서 1년을 머물게 돼요.
1: 이거 원래
2: 네.
1: 원래는 한 달이었던가요?
2: 잠깐만 있다 간다고.
1: 한 달도 아니었나요?
2: 네. 잠깐만 있다 간다.
1: 이제 돈도 떨어져 가고 막 이러니까.
2: 네. 그러니까
1: 네.
2: 잠깐만 있다 간다고 하다가 이제 계속 1년을 머물게 된 거죠. 그러다 잠깐 이제 다시 서울에 올라가게 되고 이제 다시 내려오게 되는 그런 반복된 이제 이 패턴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0: 네.
2: 그 과정에서 저는 음식을 직접 해먹는 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0: 그렇죠.
1: 네, 맞아요. 네.
2: 그 음식 중에서 혹시 선배님들도 보셨죠? 그 먹고 싶은 음식 혹시 있으셨나요?
1: 전 그 꽃파스타.
2: 어, 꽃파스타 저도. 네.
0: 네. 네. 네. 그리고 배추전.
2: 배추전.
1: 아니, 배추전은 저는 이게 우리 엄마가 제사나 명절 때 꼭 부치셨어요.
0: 네. 맞아요.
1: 그거 그거는 그냥
2: 일상인 음식.
1: 많이 먹어본
0: 네.
1: 음식이라 그냥
2: 네.
1: 아 맞아 저거 맛있는데
0: 맞아 맞아
1: 그냥 배추가 달짝지근해가지고
0: 네.
1: 부치기만 해도 맛있는데 그랬는데 이제 꽃파스타는 너무 예쁘기도 하고
0: 예쁘기도 하고요 네. 네 맞습니다
2: 너무 예쁘더라고요
1: 네,
2: 비주얼이
1: 맞아요.
2: 그리고 또 음식을 만들 때 눈을 감고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눈을 감고 들어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1: 음식하는 소리?
2: 네, 네 음식하는 소리 그래서 잠이 솔솔 오기도 하고 쉼이 되더라고요 안정감을
0: 네,
2: 주더라고요
0: 맞습니다.
2: 그래서 영화이지만 귀로 듣는 영화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0: 예.
2: ASMR 필요하실 때
0: 네.
2: 리틀 포레스트 한국판 틀어놓고
0: 너무 좋죠, 너무 좋죠.
2: 사부작 하는 소리
0: 네.
2: 듣고 있, 있으니까 또 힐링이 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저렇게 간단해 보이지? 제가 얼마나 시간 오래 걸리는 줄 알아?
2: 엄청 힘들어요.
1: 이러면서.
0: 아, 그래요?
2: 네. 네. 이런 대사가. 네.
1: 밤 까가지고 네. 하는 거 있잖아요.
2: 밤조림.
1: 밤조림. 그거 진짜 밤조림. 손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뚝딱 하는 것 같잖아요.
2: 네. 맞아요, 편집을 맞아요. 딱딱해서 네. 어, 막 유튜브처럼 보여주죠.
1: 네. 그리고 이 조연들 네. 함께했던 그 이제 친구 멤버 있잖아요.
2: 오, 네.
1: 유준열, 진기주. 이 그래서 김태리와 이 세 사람의 케미도 되게 좋았어요.
2: 네, 그쵸? 너무 좋았어요. 네. 진짜 찐친 같은 네. 텐션이 나왔죠.
1: 진기주가 이 류준열을 좋아하고,
2: 좋아하고.
1: 근데 류준열은 또 김태리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
2: 있고.
1: 이런
2: 네, 그런 그리고 분위기.
1: 또 류준열의 또 전 여친이 또 찾아오고 네, 이러면서 네. 그런 콩닥거림도 되게 네, 귀여웠어요.
2: 네, 귀엽고 네,
1: 설레기도 하고 네. 귀여웠어요.
2: 러브라인도 살짝 네. 있었죠.
1: 네. 그리고 그 강아지는 네. 뭔 학원 다녔대요?
2: 연기 너무
1: 무슨
2: 잘하죠.
1: 연기를? 아니 무슨 강아지가... 연기를 그렇게 잘해요?
2: 네 연기를 너무 잘해요. 네. 5구였죠 이름이?
1: 5구 다섯 번째 네. 태어났다 네, 그래서 5구
2: 1구 2구 3구 네. 4구
1: 100구 중에 이제 생긴 네. 다섯 번째였다고 5구인데 네. 오구 오구 그러는데
2: 너무 귀여워요.
1: 아니 무슨 연기를
0: 사람 배우처럼
2: 네. 연기하잖아요. 사람처럼 네. 잘하고
1: 쟤는 진짜 어떻게 저렇게 그냥 그 시골 강아지를 그냥 네. 이렇게 진짜 데려다가 이렇게 했을 것 같긴 한데
0: 그렇겠죠.
2: 네, 네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 강아지조차 캐스팅을 맞아요. 너무 찰떡같이 잘했고 네.
1: 그래서 그 강아지 보는 것으로도 또 힐링이 돼요.
2: 네, 힐링이 돼요. 네. 그리고 외롭다고 데려가주잖아요. 류준열이 네.
1: 너 혼자 자는데 무서울
2: 네,
1: 수 있으니까
2: 무서우니까 네. 강아지를 데려다주면서 하는 말이 또 저도 기억에 남아요. 온기를 가진 생명은 다 위로가 된다.
1: 아,
2: 그런 말을 멋지다. 또 하죠.
1: 근데 그날 밤에 네. 첫날 밤이하고 진짜 무서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같이 네. 자잖아요. 네. 이불 속에서 같이 자잖아요.
2: 비 올 때도 데리고 네. 갔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날씨 좀 따뜻해지면 밖에서 재워라 이렇게 류준열이 조언을 하죠. 데리고 네. 자지 말고 네. 네. 그때 김태리가 대답을 안 하는 것도 네. 저는 되게 좋았어요.
1: 이미 정이 들어서.
2: 네, 네. 정이 들어서. 대답을 안 하는 것도 좋았고
1: 네.
2: 이 사계절을 지나면서 먹어볼 수 있는 요리를 사부작사부작 다 해먹는 네. 그런 김태리의 야무진 모습도 네. 쉼이지만 마냥 이렇게 널브러져서 쉬는 게 아니라 또 부지런하게 쉬는 게 또 휴가의 묘미가 아닌가.
1: 막 뭐 심잖아요.
0: 네.
1: 네. 감자 심던가요?
2: 감자.
1: 감자
2: 감자도 심죠. 네.
1: 네. 그러면서 막 류준열이 타박하잖아요. 뭐 네. 그렇게 얕게 심으면 안 되네. 뭐 어쩌네. 네. 막 이러면서. 네. 네.
2: 조언을 또 해주죠.
1: 네.
0: 맞아요.
2: 그리고 그렇게 기른 감자로 또 엄마 레시피 받아서 감자빵 만들어 먹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1: 저는 그 떡볶이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에.
0: 와.
1: 그 고추를 그렇게 막
0: 진짜.
2: 진기주가 만든 거죠.
1: 부장한테 네. 열받았다고 와가지고 막 다 때려 넣어 막 이래가지고.
2: 네. 네. 근데 진기주 배우도 연기를 참 잘해요. 네. 요리 못하는 연기도 잘하고.
1: 네.
2: 그 이번에
0: 요즘에 청귤계
1: 네. 아우 바로 엄청 뜨겁죠. 네.
0: 이만님 네. 역할로 네.
2: 다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뭐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0: 목소리가 변하는.
2: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재밌게 다시 한번 봤고
1: 네. 네.
2: 그냥 여러 번 한 다섯 저 다섯 번째 봤거든요.
1: 저도 꽤 본 것
2: 네.
1: 같아요.
2: 여러 번
1: 한 서너 번은 본 것 같아요.
2: 영화 채널에서도 네. 틀어주고 네. 해서 그냥 틀어놓고 그냥 생활을 해도 이렇게 한국어가 귀로 들리니까요.
0: 네. 그렇죠.
2: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네. ASMR 틀고 여유를 즐기기에 딱 좋아서 네. 뭔가 휴가 때 멀리 못 가신다면 이
0: 알겠네요.
2: 영화
0: 네.
2: 틀어두고
1: 또 생각나는 장면 백희 씨는 어떤 거고?
0: 저는 그 술 마시는 장면들.
1: 아버지 술 갖고 와서 진기주 배우가
0: 그렇죠.
1: 아버지 술 아. 있잖아요. 큰 병 있잖아요.
2: 네, 네. 네.
1: 막 뱀술 담그는 병
0: 그러니까요.
1: 있잖아요.
2: 몰래 가죠. 뭐 어떻게 하니까
0: 네.
2: 물 채워놓으면 돼. 뭐 이러면서 네. 강에 물 맞네. 네.
0: 맞아요.
2: 이런, 네.
0: 네.
2: 이런 대사 있죠.
1: 다 마시죠 그걸?
0: 그 느낌을 저는 경험한 적이 없는데 마치 네. 저에게 그런 추억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1: 착각
0: 드는
1: 있죠.
0: 그런 장면이에요.
1: 네. 누구나 네. 저런 추억을
0: 있을
1: 가지고
0: 것
1: 있는
0: 같아요.
1: 것 같은 착각.
0: 네. 네. 친구들이라면 한 번쯤 저런 식으로
2: 맞아요.
0: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전 네. 없거든요.
1: 네. 네.
0: 오히려 어디 뭐 대학가 근처에서 친구들이 왁자지껄하게 그런
1: 네.
0: 시간을
1: 아,
0: 보낸 적은
1: 네.
0: 있지만
1: 네.
0: 이런 그 고즈넉하고 시골 풍경에서
1: 네.
0: 그 옛날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완전히 회포를 강제로 풀어버리게
1: 네, 네,
0: 되는
1: 네, 네,
0: 느낌을 저는 없지만 마치 있었던 것 같은
1: 그러니까요.
0: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1: 맞아요.
0: 장면이에요.
1: 네. 네.
2: 있죠. 그런 장면이 있고 왠지 반딧불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잔잔하게 옆에 강이 흐르고 또 평상 같은 데 앉아가지고
1: 그러니까요.
2: 도란도란하던
0: 맞아요.
2: 그런 여름밤?
0: 네.
2: 여름밤에 딱 어울리는 그런 배경이죠.
0: 맞습니다.
2: 근데 이제 저는 이 영화에서 엄마도 조금
0: 네.
2: 이해가 잘 안 되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0: 맞아요.
2: 그 말도 없이 떠나죠. 엄마가
1: 수능 끝나자마자.
2: 네, 그러니까. 수능 끝나자마자. 근데 보통 그 대학을 합격하는 걸 축하해주고 싶고, 네. 그래서 그것까지는 보고 갈 것 같은데 그냥 가차 없이 수능 끝나자마자 맞아요. 어머니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네.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돌아오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네. 엔딩으로
0: 환상이냐 아니냐.
2: 네, 그렇게 네. 하죠.
1: 고모가 왔다. 네, 고모가 온 거야.
2: 네, 고모가 잠깐 있고. 반찬 네. 주러 온 것 같은. 네. 그런 이제 엔딩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장면들 인상 깊은 장면들이 너무 많지만 또 그 큰 나무에서 밑에 평상에 엄마랑 그 김태리 배우 혜원이랑 같이 앉아서 복숭아 먹는 그 장면도 너무 네. 좋아서 영화 맞습니다. 그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0: 아, 그 정도로?
2: 네. 네.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더운데 아, 너무 덥다 하면서 이렇게 미간을 찌푸리면서 그 복숭아 하나로 더위를 달래는 아. 그런 것도 또 여름 감성이잖아요.
0: 맞습니다.
2: 그래서 계절에 해볼 만한 것들 다 들어있어요. 리틀 네. 포레스트.
1: 맞아요. 그러니까 1년을 있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담긴
2: 네.
1: 일본은 두 계절씩 따로따로 해가지고 두 편으로 돼 있잖아요.
2: 어, 맞아요. 봄과 네. 여름, 여름 가을과 겨울.
1: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는 사계절을 그냥 얘가 1년간 해봤죠. 여기서 원래 잠깐 있다 가려고 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 길게 있으면서
2: 네.
1: 1년 사계절을 다 담는 그런 영화가 됐는데 진짜 그 시골 풍경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자전거 타고 네. 그렇게 막 논 있는데 막 달리는 그것도 너무 부러운 거예요.
2: 네, 색감이 너무 네. 좋아요. 그 막 초록색, 하얀색, 네. 파란색. 네,
1: 가을 되니까 네. 그 갈색 이래서
2: 까만색.
1: 풍경도 너무 예뻤고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2: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감 만족이죠.
1: 네.
2: 이렇게 보는 것도 좋고 귀로 듣는 것도 좋고 네. 또 이렇게 직접 먹진 못하지만 눈으로 먹는다고 하잖아요. 네.
0: 맞아요.
2: 네, 그래서 네. 꽃 파스타며 뭐 아카시아 꽃 튀김, 밤조림 네. 만드는 거.
1: 아 맞다, 꽃 튀김도 있었네요.
2: 꽃 튀김, 쑥도 튀기는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2: 쑥갓처럼 생긴 그런 식을 튀기는데
1: 이렇게 넣으면 꽃처럼 확 피잖아요.
2: 네. 네. 그 장면 그 너무
1: 기름에 이렇게 넣으면
2: 네. 좋았어요.
1: 꽃처럼 확 펴서
0: 먹으면 바삭할 것 같고.
1: 네. 네. 얼마나 바삭하고.
2: 꽃 튀김 드셔보셨어요, 선배?
0: 저는 꽃 튀김은 못 먹어 봤어요.
2: 꽃 먹어봤어요. 튀김은
1: 그냥 화전 뭐 이런 건 먹어봤는데
2: 네.
1: 꽃 튀김은 그리고 이제 그 장어 튀김 하모라고 하는
2: 네.
1: 그 장어를 이렇게 칼집을 넣어가지고요
0: 네.
1: 딱 넣잖아요. 그럼 진짜 꽃처럼 확 펴.
0: 아~
1: 와, 네. 그걸 하모라고 하거든요.
2: 하모.
1: 어, 하모. 그게 이제 여수 쪽 뭐 이런 쪽이 되게 유명한데 그거 진짜 맛있어요.
2: 아, 그러니까 식감 그 튀김의 네. 바삭한 식감을 네. 꽃으로도 느낄
1: 맞아요.
2: 수 있다. 그걸 또 생각하게 되죠. 먹어보고 맞습니다. 싶죠. 저도 한 번도 네.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먹어보고 싶은 음식도 아유, 많이 생각나요.
0: 살찌는 계절이에요.
1: 네.
2: 여름 너무 좋아요.
1: 여름에 입맛 없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2: 어, 네. 근데 그게 빠졌어요. 삼계탕? 네. 원래 삼계탕도 넣으려고 했었대요.
1: 네. 아 와인. 그래요?
2: 네, 닭 잡는 것도 넣으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그 일본 버전에서 오리를
1: 네.
2: 오리로 하는 요리가 나온대요.
1: 네네네. 네, 네, 네.
2: 그걸 만들 때 오리를 잡는 장면이 너무 네. 적나라하게 나온대요. 그래서 목을 쳐서 뭔가 그 피가 낭자하고
1: 네.
2: 이런
1: 네.
2: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일본 버전이었다면
1: 네.
2: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할까 말까 삼계탕으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뺐다고 하더라고요.
1: 아니, 훨씬 좋은 것 같아요.
0: 네네네. 네. 안 하기를.
1: 진짜 힐링의 네네. 느낌이라서 그냥 꽃, 배추
0: 네.
1: 뭐 이런 게
0: 네,
1: 더 훨씬 뭐 감자, 밤 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힐링의
2: 채식
1: 느낌으로
2: 예. 있죠.
1: 예. 와 진짜 뭐 여러 번 봐도
2: 네.
1: 질리지 않고 여러 번 봐도 힐링되는
2: 음악도 되게 좋아요.
1: 네. 네.
2: 꽃 음악 제목이 뭐 약간 꽃튀김, 뭐 예. 봄나물 뭐
1: 맞아요.
2: 이런 음식으로 예.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들이 있더라고요.
1: 그중에서 네. 이제 대표적인 게 걷는 마음.
2: 오, 네. 네. 걷는 마음.
1: 이 노래.
0: 그렇군요. 여러분 들리시죠?
1: 잠깐 만나고 올까요?
0: 네. 네.

0: 주영 이백희의 영화 대 영화. 오늘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강소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학에 관련된 영화 그 중에서도 리틀 포레스트 먼저 만나봤습니다. 아, 걷는 마음. 네, 네. OST도 잠깐 듣고 왔고요.
1: 네.
0: 자, 이번엔 백희 씨가 가지고 온 영화를 만나볼까요?
1: 제가 가지고 온 영화는 보이후드 2014년작입니다.
0: 인생 영화로 꼽는 분들 많은
1: 많으시죠?
0: 아주 많죠. 네,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이 영화가.
1: 그러네요. 2014년에 네. 개봉을 했고.
0: 네.
1: 뭐 내용은 아주 단순한데 뭐 이게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지? 네. 보통 이런 작품이에요.
0: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것으로 네. 더 화제가 되지 않았어요?
1: 네.
0: 한 배우가 진짜 1년씩 그 방학 때마다 만나서 찍었다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조금씩 해가지고 12년간을 네.
1: 그렇죠.
0: 찍었다.
1: 네.
0: 네.
1: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네.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면서 끝납니다.
0: 그렇죠. 18살까지 네. 해가지고.
2: 근데 이 감독이 그런 거 전문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비포 시리즈.
0: 비포 시리즈의 네. 감독입니다.
2: 한 네. 배우를 데리고 쭉 네. 가는 의리 있는
0: 에단 호크가 네. 페르소나인가요?
1: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네.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에단 호크를.
1: 네. 이제 이 이야기는 어린 남자 아이의 시점에서 이 아이가 뭐 미취학일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에 가면서
0: 한 6살 정도부터 시작해서요.
1: 18세 정도에서 네. 엔딩이 되는데요. 근데 그 주변의 인물로 여동생, 엄마, 아빠
0: 누나
1: 있습니다. 아 누나
0: 누나였죠?
1: 이게
0: 네.
1: 누나와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별거인
0: 그렇죠,
1: 상태로
0: 별거
1: 시작을
0: 하죠.
1: 해서
0: 네. 네. 맨날
1: 엄마가
0: 싸우고
1: 이제 두 번의 재혼을 하고
0: 예. 네.
2: 와.
1: 그러면서 이 아이가 겪는 1인칭 시점이라고 보시면 거의 될 것 같고요. 그 12년간의 기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올해 여름방학에 찍고 내년 여름방학에 찍으면 예. 이야기가 연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1: 영화를 보고 있으면 되게 자연스럽게
2: 네,
1: 연결이
2: 돼요.
1: 네.
0: 엄청 자연스러워요.
1: 자연스럽게. 뭐 이사를 간다거나 어떤 장소가 그 장소인데 사람이 1년 뒤에 그 장소에서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하는
0: 네.
1: 식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1: 근데 한 해에 15분 분량씩을 찍었대요.
0: 네. 네.
1: 그래서 이 영화가 거의 3시간이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12개의 시퀀스를 15분 분량으로 찍으니까
0: 그렇죠.
1: 실제로는 더 많은 분량인데 편집이 돼서 우리가
0: 네네.
1: 3시간 정도로 그냥 맞춰 보는 거예요.
0: 네.
1: 그 장면 그런 그 이 영화에서의 핵심 사건이 없고요.
0: 없어요.
1: 부모의
2: 성장기.
1: 네. 네. 부모의
0: 아니,
1: 이혼.
0: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그냥 초중고를 쭉 가는 네. 걸 보는 거잖아요.
1: 네, 엄마의 네. 재혼 네. 뭐 이런 게 이 네. 그 아이 시점에서는
0: 네.
1: 내가 이걸 바라보는 입장에서 조마조마하게 되는 네. 어떤 순간들이 있는 것이고
2: 잘 클까 네. 하면서요.
1: 또 그 시기시기마다 들어가는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장면들이 이제 있죠. 배경으로 깔려있는 음악이라든가
0: 네.
1: 아니면은 뭐 해리포터 씨가 그 의상을 입고 나온다든가 뭐 이런 장면들을 보면 아 저런 추억도 나한테 있는 것 같은데 혹은
0: 네.
1: 내 주변에 저런 추억을 가진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 아이의 시점에서 볼 때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폭력적인 장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지는 않아요.
0: 네. 네.
1: 그런 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엄마가 사실은 자기가 대학교를 다니다가 늦둥이 대학생인 거죠. 근데 교수랑 사랑에 빠져서 재혼을 하게 되는
0: 네,
1: 겁니다.
0: 네, 네.
1: 아빠는 친부녀 에다노크가 따로 있고.
0: 네.
1: 근데 이 재혼한 교수가 사실은 폭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이었고.
2: 중독이었죠.
1: 근데 때리는 장면을 물건을 던지는 장면을 한번 보여주긴 합니다.
0: 네, 네. 식탁에서 네, 한번 던지는.
1: 그러나 네. 이 자동차 창고에서 엄마가 폭력을 당한 것 같은 장면은 안
0: 네,
1: 보여줘요.
0: 네,
2: 네. 그냥 넘어져 있는 거예요.
1: 빨리 너희 나가!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소리를 치고. 그래서 다행이다. 그런 폭력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서 거기에 우리가 주의를 뺏겨서
0: 네.
1: 이것을 사건으로 삼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놓는 거는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고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가는 하나하나하나 이 얘기들은 정말 어느 집 가정이나 다 있을 법한 얘기예요.
0: 맞아요.
2: 네,
1: 네.
2: 네.
0: 나도 저러고 놀았어.
1: 네.
0: 맞아요.
1: 특히
0: 네. 있잖아요.
1: 첫 번째 장면에서는 누나가 시끄럽게 막 하고
0: 진짜.
1: 나는 할 건데 네. 그러면 엄마가 와가지고 니네 뭐 하냐.
0: 그 차 안에서 꼭 둘이 엄청
2: 투닥거리
0: 네. 싸우잖아요.
1: 투닥거리고 그 네. 어느 집이나 다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2: 그리고 엄마 딱 들어오면은
1: 네.
2: 거짓말하고 나 제가
1: 네.
2: 먼저 괴롭혔어.
1: 네. 아니, 그러니까요.
2: 네. 자기 먼저 괴롭혔는데.
1: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장면 몇 가지는 엄마가 몇 번 웁니다.
0: 네.
2: 네.
0: 네.
1: 근데 이제 딸아에게 고백하면서 우는 장면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로서 힘든 장면을 사실은 저는 저희 엄마가 울면서 저한테 그렇게 고백한 적은 없거든요.
0: 네.
1: 그런데 만약에 우리 엄마가 젊은 시절에 본인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저에게 뭔가를 얘기했다면 아마 저렇게 얘기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공감이 되고 수긍이 되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0: 그렇죠.
1: 예. 그리고 마지막 장면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본인이 이 남자 주인공 본인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 고민들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이킹을 가서
2: 네.
1: 누군가 대화를 함으로써
0: 네.
1: 와, 이 12년의 이 영화를 이렇게 끝낸다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네. 연결성으로 네. 마무리를 네. 하는 것까지 저는 그래서 이 3시간이 3시간처럼 안 느껴지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2: 맞아요.
1: 그리고 이것만 네. 얘기한 거 끝낼게요. 아빠 직업이 뮤지션입니다. 에다노크가.
2: 네, 네, 맞아요.
0: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장면 나온 네. 거죠.
2: 네.
1: 무책임하면서도 네. 저게 또 미국 스타일인가 아메리칸
0: 네.
1: 스타일인가.
0: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1: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이에요.
2: 저는
1: 네.
2: 좋았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연애 조언을 해주는 부분. 네. 아빠가
0: 에다노크가.
2: 네. 네. 네, 연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고의 여자를 얻는 방법을 알려준다 하면서 네. 되게 간단하다면서 질문을 던지고 그냥 주의 깊게 잘 들어주면 된다.
1: 아.
2: 그런 아주 중요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1: 네. 네. 네.
2: 저는 거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뭔가를 막 주입하고 너무 많이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는 살아왔던 부모가 살아왔던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툭툭 던져주는
1: 네.
2: 그런 게 너무 저는 약간 취향 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만났을 때 좋은 네. 점은 그냥 툭 던지는 한마디가 정말 조언이 되고 귀감이 되고 할 수 있다는 건데
1: 그렇군요.
2: 다른 사람을 네. 이제 얻는 방법 잘 들어주면 된다라는 게 그냥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막 연기하는 네. 그 표정 이런 거 너무 좋았어요.
1: 정청의 기술이네요. 네.
0: 저는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잖아요.
1: 네.
0: 그 남자 주인공이 너무 못생겨진다.
1: 네네네네.
0: 진짜 있잖아요.
1: 네.
2: 역변과 정변 그런 말 있죠.
0: 언제쯤이면 저 어중간한 때를 벗고
1: 네.
0: 인물이 좀 괜찮아지려나? 막 그걸 보는 재미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것도 있었던
2: 네.
0: 것 같아요. 한 살 한 살
2: 네.
0: 먹으면서 그래 저 때는
2: 네.
0: 저럴 수밖에 없지.
2: 네. 네.
0: 막 이런 맞아요, 진짜. 이런 마음도 들고.
1: 네. 그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아이일 때 되게 귀엽고.
0: 네.
1: 청소년기 지나면서 그러다가
0: 아니 그렇게 네. 예뻤던 애가 왜
2: 이상해졌어? 네. 나고 막
1: 네. 근데 또 나중에는 자기 얼굴
0: 예,
1: 나오죠.
0: 예, 나오잖아요.
2: 네, 나오죠.
0: 예. 그래서 그걸 보는 재미도 있었어요.
2: 재미도 있죠.
0: 예.
2: 그래서 영화 평 중에서 그 어떤 분이 이렇게 평을 달았는데
1: 네.
2: 내 인생도 이렇게 찍어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네.
2: 내 인생도 이렇게 담기고 싶다.
1: 네.
2: 그러니까 그분이 보기에 이 영화가 그냥 너무나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1: 네.
2: 그냥 담담하게 12년에 걸쳐서 담아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1: 네.
2: 나는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 거죠.
1: 그래서
2: 나도 한번 찍혀보고 싶다. 그런데도 공감이 네. 됐습니다.
1: 저는 이제 이 영화를 가지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연하게도 이 영화가 2014년 작품이에요.
2: 네.
1: 12년 전이에요.
2: 와.
1: 12 영화가 12년을 다루고 있는데
2: 네.
1: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그러네요. 나온 영화예요.
0: 네.
1: 그리고 저는 12년 전에 첫 아이를 낳았고
2: 네.
1: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제 세월호
2: 네.
0: 2014년 네.
1: 그리고 저는 2014년에 이재용 씨랑 같이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2: 진짜요?
0: 네. 그러네요.
1: 그런 순간들. 그래서 이 보이후드가 기획하려고 하는 우리 삶의 시간을 뜨는
2: 네,
1: 얘기가
2: 기능.
1: 또 나오거든요.
2: 네, 그런 분들이
1: 네.
2: 있죠.
1: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정 씨랑 같이 그 방송을 했던 순간순간들에 대한 기억들을 또
2: 추억도
1: 되새기게
2: 떠올리게
1: 되고.
2: 되고.
0: 네.
1: 그때 제가 첫 아이를 낳아서 이정 씨가 이제 방송 외적으로도 우리 첫 아이의 유모차를 제가 선물로 받았거든요.
2: 진짜요? 예. 우와.
1: 간이 유모차를.
0: 제가 플렉스 했나?
1: 네. 네.
0: 어머나.
1: 그래서 그
2: 우와.
1: 간이 유모차가 너무
0: 제가 왜 그런 짓을 했죠?
1: 사용을 했거든요.
2: 선배님 나중에 저도 네.
1: 그걸로 애 키웠거든요.
2: 와 진짜 감동이네요.
0: 그 유모차 소리 씨 주세요.
2: 물려 받아야겠어요.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1: 아이가 생기시거든.
2: 네, 나중에. 네. 나중에.
0: 아, 진짜 그러네요. 네.
2: 시간이 빨라요.
1: 그래서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예. 이 영화의 대사로도 나오지만 우리가 순간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이 우리를 붙잡는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맞아요. 나오는데
0: 그 대사 진짜 명대사라고 꼽는 분들 많죠.
1: 맞습니다.
2: 네,
1: 어,
2: 맞아요.
0: 우리가 뭐 지금을 붙잡아라 순간을 붙잡아라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순간이 우리를 붙잡는 거야. 대사.
1: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를 보면
2: 순간순간이 중요합니다.
1: 그러니까,
2: 순간순간이
1: 네.
2: 좋아야 한다 하더라고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영화는 어떤 성찬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어떤 무슨 반찬이 많을 필요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0: 좋은 맛집하면 그냥
2: 네.
0: 그 찌개 하나가 이미 청국장이 이미 끝내죠.
1: 네.
0: 다른 반찬 필요 없어요. 이것처럼 네.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영화가 가지고
2: 돼요.
0: 있는
2: 네. 그 자체.
0: 이 자체가 너무 기념비적이기 때문에
1: 맞아.
2: 다 들어있어요.
0: 네. 네. 근데 이제 누군가는 뭐 지루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이 영화의 힘이잖아요.
2: 맞아요.
0: 네. 그냥 담백하고
2: 네.
0: 이 소년이 커가는 그 과정을 네네. 그냥 그대로 진짜
2: 보여주니까요.
0: 진짜 내 얘기고 옆집 아들 얘기고
1: 네.
0: 막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2: 네.
0: 그 감독의 힘?
1: 맞습니다.
0: 그게 네. 이 영화의
2: 위력이죠.
0: 대단한 위력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1: 희한해요. 그래서 제 딸아이가 딱 12살이거든요.
0: 네.
1: 이 12년.
0: 네. 네.
1: 그래서 그 첫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딸아이의 모습을 저도 한번 이렇게 쭉 머릿속으로 그려보게
0: 네.
1: 되는
0: 네. 네.
1: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0: 아.
2: 아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선배님 휴가 주제에 네.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
1: 아 이 영화가 이유. 휴가 때만 만나서
0: 때만
1: 찍은
0: 찍었으니까.
1: 거예요.
2: 아 방학 12년, 때만
0: 12년 동안 방학 때만 동안
1: 여름
0: 방학
1: 때만
0: 만나서 찍었어요.
1: 만나서 찍어야 돼요.
0: 네, 네, 그래서
1: 배우들 캐스팅 때문에 네네.
2: 계속 보면서도 백희 선배님께서 이걸 왜 고르셨을까?
0: 보이호드 타는 순간에 아 이유 때문이구나.
1: 그래서 다 반팔 장면밖에 없어 이 영화는.
2: 무릎을 탁 쳤네.
0: 그래서 우리 명절에 한번 만나는 친척 같다고
2: 맞네요.
0: 네, 막 이런 느낌도 있고 딱 그렇습니다.
1: 네. 네. 첫 장면의 포스터 장면인 이 엿살 아이가 잔디에 누워 있는 장면부터
2: 너무 좋아요.
1: 네 마지막 장면인 이 협곡으로 하이킹 떠나는
2: 여자인 친구랑
0: 자전거 타고
1: 그리고 반팔로 그냥 네.
0: 그리고 그
1: 거예요.
0: 이제 이 소년이 막 못생겨져가는 막 그 사춘기 겪는 과정도 그렇지만 에다노크가 네. 나이 먹어가는
1: 그렇죠.
0: 그 모습을 보는 또 맛도
2: 그렇죠.
1: 기분 이상해요.
0: 네.
1: 그걸 보면 기분 이상하죠.
0: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그 비포 네. 시리즈에서의 에다노크가 있기 때문에
2: 네.
0: 아 에다노크가 또 저렇게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1: 맞습니다.
0: 이걸 보는
1: 네.
0: 맛도 있습니다.
1: 네.
0: 네.
1: 진짜? 궁금증이 풀리셨군요.
2: 네. 네. 무릎을 탁.
0: 아, 그랬군요. 그게 되게 궁금해.
1: 네. 이걸 왜 여름용을 왜 그런 걸 배웠고 왔어?
2: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까지.
0: 왜 이러는 거지?
2: 생각을 했죠. 아, 그랬구나.
0: 네. 그
2: 너무
0: 이유가,
2: 네. 네, 자연스러워요.
1: 네.
2: 어쩌면 여름에만 만나서 찍었기 때문에 그 연결 그 옴니버스식 구성이
1: 네.
2: 완벽하게 이어지는
1: 그렇죠.
2: 계절
1: 계절감도 통일성이
0: 계절이 그렇게 돼버리면 진짜 어색할
2: 네. 네, 왔다 갔다 하니까
0: 네.
2: 네. 이질감이 들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1: 네.
2: 물흐르는 느낌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네. 됐었네요.
0: 그리고 이 음악 히어로
2: 네 아, 너무 좋아요.
1: 이 음악이죠.
0: 음악

0: 음악도 좋아서 이 노래 진짜 몇만 번은 듣지 않았을까요?
1: 네.
0: 따라 부르기도 많이 하고 막 가사도 이렇게 적어보기도 네. 하고
2: 운전할 때 들으면 너무
0: 네,
2: 좋아요.
0: 네. 맞아요. 진짜 뭔가 이렇게 막 나는 듯한 느낌이
2: 네,
0: 약간
2: 들어요.
0: 들면서
2: 여행 가는 기분?
0: 네.
2: 휴가 기분?
0: 영화 보이후드의 OST 히어로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자, 이지영 이베키의 영화 대 영화 오늘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강소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학이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영화는 진짜 방학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네. 여름방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네. 일본 애니메이션 갑파 쿠와 여름방학을
2: 와,
0: 네. 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영화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봤거든요.
2: 네. 네.
0: 근데 이 애니메이션은요. 보통 만화 원작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한 게 아니라 네. 동화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인데
1: 네.
0: 이렇게 지금 보면 약간 그 기술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투박한 애니메이션
2: 네,
0: 느낌이
2: 있어요.
0: 그러니까
2: 붉은
0: 막 느낌. 네, 굵고 요즘 애니메이션은 정말 너무 뛰어나잖아요.
2: 네, 움직임이 자연스럽고요.
0: 움직이나 구현하는 게. 근데 이건 그렇지 않음에도 이야기의 힘으로
2: 네. 모든 게
0: 상당히
2: 또,
0: 예. 네. 그러니까 갑파가 뭐냐면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2: 정령?
0: 믿고 있는 네. 물의 정령,
2: 정령.
0: 물의 뭐 요괴,
2: 네.
0: 예. 전설 속의 요괴, 물 속에 사는
2: 있잖아요.
1: 네.
0: 우리도 있잖아요. 도끼도
1: 네.
0: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일본이 유난히 그런 걸 많이 네. 믿어요.
2: 맞아요.
0: 일본의 어떤 정서 같아요.
2: 처럼
0: 어, 뭐 포니도 약간 그런 느낌의
2: 네. 그런 감성 있고.
1: 어마어마한 다신교니까 예. 일본의 예.
2: 센과치히로도 그렇고.
0: 치히로도 그렇고 마루미다 아리에티.
2: 네. 네.
0: 아리에티. 거기도 그 밑에 마루 밑에 10cm 소녀
2: 네,
0: 소인들이 산다는 살잖아요, 이런
2: 생명이.
0: 그러니까 이런 요정 뭐 요괴
2: 네.
0: 이런 아까 말씀하신 백희 씨의 말대로 그 다신에서 오는
2: 네. 그런 세계관이
0: 네,
2: 있죠.
0: 그런 세계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연못 물에 뭐 강가
2: 네,
0: 이런 곳에 사는
2: 갑파.
0: 네, 갑파인데 이제 주인공이 쿠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2: 붙여주죠.
0: 거죠. 네, 그래서
2: 쿠쿠 소리를 낸다고.
0: 네, 그래서 갑파 쿠와 여름방학이 된
2: 네.
0: 겁니다. 우연히 이제 친구 때문에 이렇게 돌이 걸려 돌불에 걸려 넘어지니까 그 돌이 꼴보기 싫으니까 걔를 이렇게 막 뽑아봤어요. 그런데 손질라니까 확 거기 던졌는데 이게 반으로 딱 쪼개진 거예요. 근데
1: 네.
0: 보니까 마치 화석인 것처럼 멋진
1: 네.
0: 게 그림처럼 있으니까
1: 맞아요.
0: 집에 가져가서 이제 얘를 잘 박습니다. 물에 넣고 거기서 개구리 다리가 나오 올챙이 다리가 나오듯이
1: 네.
0: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1: 다리가
0: 나오니까 막
1: 거예요.
0: 엄마가 기겁을 하고 난리가
1: 네.
0: 난 건데 알고 봤더니 이거 갑 거긴 다 나봐요.
1: 네.
0: 갑파라는 게
2: 전설 속에 내려오니까요.
0: 갑하다고 금방 알아보고 이제 막 맨날 늦게 퇴근하던 아빠도 와가지고
1: 네.
0: 막 이거 갑하다
2: 일찍 와가지고
0: 식구처럼 이제 막 잘 지냅니다.
2: 네. 네.
0: 그런데 인간 세계에 온 갑하를 인간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 영화를 보는 내내
2: 그쵸.
0: 저는
2: 조마조마해요.
0: 도대체 인간들은 왜 저러나?
1: 그러니까요.
0: 그게
2: 네.
0: 너무 정말 짜증이 났어요.
2: 네,
0: 갑하는
2: 하죠.
0: 네 갑하는 너무 순수한데
1: 네.
0: 인간들은 왜 저렇게 못 살게 구는 것인가?
2: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의
0: 네.
2: 대비도 보여주는
1: 그렇죠.
0: 맞아요. 그것도 크고 이제 큰 줄거리는 이 소년과 코이치
2: 네.
0: 소년과 쿠의 우정이지만
1: 네.
0: 뭔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
1: 네.
0: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하게 만드는
2: 네.
0: 그런 영화인데 애니메이션치고 꽤 깁니다.
2: 길어요.
0: 2시간이 넘어요. 2시간
1: 그렇죠.
0: 15분 정도 되는데
2: 네.
0: 넷플릭스에 있어요.
2: 네.
0: 그래서 그 남자아이라면 참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우리
1: 네.
0: 어렸을 때 그런 꿈들 한 부분 내 눈에만 보이는 요정이랄지
2: 있었으면
0: 나하고만
2: 좋겠다.
0: 이야기가 통하는
1: 네네네.
0: 요정이 있어 이래가지고 방 안에서 혼자 이렇게 막
2: 네.
0: 그
2: 네.
0: 아이하고
2: 상상하면서
0: 막 대화하고 이런 거 해보지 않았어요?
1: 그 여자 어린이들이 더 자주 하지 않나요?
0: 아무래도 그렇죠.
1: 어린이. 남자도
0: 그러니까 인형 가지고도 하고
2: 네. 근데 남자아이들은 네. 본인이 날 수 있다고
1: 네.
2: 그런
1: 그렇죠,
2: 주장을
1: 그렇죠.
2: 펼쳐요.
1: 어.
2: 주로
1: 네.
2: 그래서 막
1: 네.
0: 네. 저기 책고 들고
2: 제하고 난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제 상상을 하죠. 그런
1: 그렇죠.
2: 쪽으로 상상을 하고 여자아이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상상을 하고
1: 네.
2: 상상력을 발휘하던 경험이 있었죠. 저도.
1: 그러니까요.
2: 그쵸?
1: 네.
2: 저는 화장실이
1: 네.
2: 우주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0: 아~
1: 화장실이?
2: 2급 상황에
1: 네.
2: 화장실에 이제 타일이 단단하니까
0: 아~
2: 그 타일을 딱 합쳐서 위대한 힘으로 합쳐서 우주선이 돼서 이 지구를 떠나야겠다. 그건 약간 5살, 6살 때 기억이 나요.
0: 아니 근데
1: 최근까지도
0: 실제로
1: 그래요?
2: 아니요.
0: 아니 근데 실제로 뭐 지진이 나고 그러면 네, 네. 욕조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아요?
1: 그런 네. 얘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2: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어디서 그런 거를 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위급시 주의사항 네. 뭐 이렇게 아. 대피할 뭐 네. 방법 이런 걸 보다가 그런 상상을 해서 한동안 한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그런 상상을 하면서
1: 욕실에서 우주로 네.
0: 아 그러면은 네. 항공우주학과 맨날 갔어야죠.
2: 수학을 너무 네. 어려워하는
0: 아,
2: 바람에.
0: 수학이 중요해.
2: 네, 수학을 어려워하는 바람에.
0: 그 수학 문제예요. 네,
2: 꿈을 접었습니다.
1: 정말.
0: 백희 씨는 어떤 요정을 좀 어렸을 때.
1: 저는 요정은 아니고 자전거를 네. 타면 네. 제가 외계인이랑 통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0: 아, 네. 대화가 되는 거예요?
1: 네.
0: 뭔가 그래서, 와요, 막 이렇게?
1: 네, 그냥 저 혼자 네. 그 1인 2역을 다 하는 건데, 네. 네. 이제 1인일 때는 나고, 네. 2 역할을 할 때는 네. 어디선가 그 말이 온다. 그걸 생각하면
0: 진짜 막 들리는 것 같아요?
1: 네. 오. 아니, 들려요.
0: 아, 들려요? 뭐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하던가요?
1: 아니, 뭐, 여기로 가면 뭐가 있어. 아, 이 길이 맞아. 아, 자전거를 타고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예.
2: 아, 그 내면의 소리를 네네네네. 이제 귀로 듣기도 하고 네. 어린아이의 상상력이.
1: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생인 저를 쫓아 나오신 적이 있어요. 왜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아~ 혹시 너 안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거 아니냐.
0: 걱정하실 수 있어요.
1: 네, 저는 자전거를 타고 혼자 돌아다닐
2: 수 있죠. 네. 저도 화장실에서 안 나오는 바람에.
1: 아, 그렇죠. 부모님이 네, 걱정하시기도 네, 하죠. 네. 네.
0: 저는 이제 그랬거든요. 그. 입을 나누는 장 있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니까.
1: 거기 잠도 좀 주무시고.
0: 맞아, 잤죠. 네. 놀다 잠들고.
1: 그렇죠.
0: 하루 종일 거기 들어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2: 그 약간 나프탈렌 냄새가 또 중독적이고.
1: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2: 저도 약간 네. 할머니 집 그 벽장에 들어가 있는 거 좋아했어요.
1: 지금도 나프탈렌 냄새 맞죠?
0: 여기서도 네. 그 키우는 강아지 개 있잖아요. 그 네. 아찌. 그 네, 개하고 아찌. 이 쿠하고 텔레파시로 내면의 소리로 네. 대화하잖아요. 입도 안 벌리고.
1: 맞습니다.
0: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구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1: 맞아, 맞아. 네.
2: 근데 어쩌면 그런 기능이 텔레파시 기능이 아이한테는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1: 맞아요.
2: 해요.
1: 네.
2: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이런 말을 한대요. 엄마 나는 엄마 행복하려고 태어났어. 이렇게 나 하늘나라에 있었는데 뭐 이런 네. 말을 막 하잖아요. 아이들이
1: 그렇죠.
0: 나 어디에서 왔어 뭐 이런 얘기하면서
2: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무슨 소리 들렸고 다 기억나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네. 실화일 수도 있겠다.
1: 네네네네.
2: 그게 점점 능력이 퇴화되는 거지 진짜 기억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1: 맞아요, 맞아요.
2: 네, 한번 궁금해지네요.
1: 그래서 영화가 보통 이제 리뷰 같은 거 보면은 그 비가 내리고 도쿄 타워에 이제 가파가 쿠가 올라가서 영을 만나고까지가 예. 보통 이제 리뷰에서 다루는 네. 장면인데 그 뒤로도 한 4, 50분이 넘거든요. 네.
0: 꽤 길어요.
1: 그러니까 꼭 보시라는 거예요.
0: 네.
1: 거기가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그게 끝이 아니에요.
0: 아직 멀었어요. 네. 이제 3분의 2밖에 안 왔어요. 네.
2: 보통은 또 있어요.
0: 그 도쿄 타워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얘를 뭐 구하든 아니면 얘가 그냥 죽든 네. 하고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1: 네.
0: 그 뒤로도
1: 남았어요.
0: 한 4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2: 네. 맞아요.
0: 네. 그리고 완전 결말이 다르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결말이 아니기 네. 때문에
2: 반전이
1: 네.
2: 있죠.
1: 네. 네.
0: 나름대로의 반전도 있죠. 저는 여기에서 이 코이치 남자 아이하고 이 쿠하고 결 좀 나이가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 가파로스의 나이하고 비슷해서 둘의 어떤 그 성장 있잖아요.
2: 네, 네. 맞아요. 네.
0: 여기서
2: 성장
0: 이제
2: 영화죠.
0: 쿠는 일찌감치 아버지를 잃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바닥 밑으로 떨어져서 화석처럼 됐다가 이제
2: 네 깨어난 네.
0: 이
2: 거고요.
0: 코이치 덕분에 깨어난 건데 코이치도 결국에는 이제 자기 세상을 깨고 어른으로 성장을 해 가야 되잖아요.
1: 네. 그렇죠. 네.
0: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2: 그렇죠.
0: 그거를
2: 같이 성장하는.
0: 예, 같이 성장하고 뛰어넘는.
2: 네, 뛰어넘고요. 예.
0: 여기서도 보면 코이치가 그 키쿠친가요? 따돌림 당하는 여자아이 같이 따돌림 하거든요.
2: 있어요.
0: 실제로
2: 네.
0: 무시하고 네. 뭐 오지 말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런데 친구가 된단 말이죠.
2: 맞아요.
0: 그런 것들이 쿠하고에 같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둘이 우정을 나누고 그러니까 네. 이 둘의 우정을 보는 재미가 진짜 이렇게 마음이
1: 그럼요.
0: 따뜻해지는데 네네네.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는 그러면서 아 나도 어렸을 때 저런 어떤 나만의 요정 이런 것들을 꿈꿨는데
1: 네. 네. 네. 되게 웃기는 장면도 많아서 가파 머리에 술을 부어주니까 알딸딸 네네네. 얼굴이 빨개지는
0: 그러니까
1: 장면인데
0: 여기 머리 접시라고 해가지고 네. 정수리에 거기에
2: 넣어줘야죠.
0: 거기가 말라버리면 힘을 네. 못 쓰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물을 부어줘야 되고
1: 거기 약간 뭐 네. 원형 탈모처럼
0: 네 맞아요. 원형 탈모예요.
2: 있어요.
0: 네.
2: 가운데
0: 그러니까 이렇게 네. 몸은 약간 개구리 같고 네. 얼굴은 또 개구리 얼굴이 아니잖아요.
2: 약간 그렇죠. 사람 같기도 하고 네.
1: 약간 조류 같기도 조류 하고 구리
0: 같기도 하고 입이 맞아요. 부리처럼 생겨서 네. 약간 조류 느낌도 있고
2: 눈은 사람이고
0: 네. 네. 눈은 또 사람이고 네,
1: 근데 뭐 실제로 네. 이 갓파라고 하는 우리 쪽으로는 이제 도깨비처럼 네, 네. 뭐 굉장히 잔혹한 네. 그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 예 그 뭐 이 존재라고 합니다. 아, 실제로는
0: 네, 처음에 사무라이가 이 아빠 가파를 죽일 때도 사악한 가파인 줄 알고 네네네네네. 무참히 칼로 베버리잖아요. 네.
2: 그 사무라이가
0: 네, 그 사무라이가 네. 처음에 죽일 때 처음에 그거부터 시작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씨름 가르쳐 주는 거, 그러면 그 씨름을 써먹는 거,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장면도 되게 그러니까요. 인상적이었어요. 네.
2: 근데 그 죽이는 장면에서 저 제 생각에는 살아날 줄 알았어요.
0: 아빠가 네, 저는 약간 네. 그 신령의 느낌이 네. 있어서 네.
2: 항상 신령들이나 뭔가 요괴 이런 거 일본에서 네. 뭐 팔 하나 잘린다고 안 죽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 그래서 살아나겠지 뭐 저거는 뭐 저 아기 혼자 남겨지진 네. 않겠지 아기가 아빠 괜찮겠지 네. 네. 하면서 이렇게 멍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아, 진짜 죽은 거예요.
1: 아이고야.
2: 거기서부터 약간 네. 도파민이 확 나오면서
1: 그러니까요.
2: 집중이 몰입이 네. 확 되더라고요.
0: 저는 이제 그 가파와 만나는 여행 뭐 그 네. 도시가 있잖아요.
1: 네네네네네.
0: 기차 타고 그게 배낭에 넣고 네. 가잖아요. 네. 그런 거기도 되게 좋아했어요.
1: 맞습니다.
2: 귀여워요.
0: 둘이 네. 여행하는 그 장면.
1: 그러나 거기는 가파가 없었다.
2: 없었고
0: 그냥 네. 마케팅일 뿐이고
2: 네. 네. 네. 놀러 갔다 온 거고.
1: 그리고 충격적으로 아버지를 죽인 사무라이와 똑같은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고 네. 아버지의 팔을 들고
0: 네. 네. 네. 더구나 텔레비전 네. 방송 프로그램에서
1: 그러니까요.
0: 네.
1: 아, 너무 충격이죠. 그 네.
0: 그래서 네. 이 애니메이션은 우리의 예상을 많이 빗나가요.
2: 네. 계속 벗어나요.
0: 계속 이렇게
2: 열 번 넘게.
1: 맞아요.
0: 응? 네.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네. 간다고?
1: 그래서 근데, 시간 가는 좀 멀어요. 네.
2: 근데 그게 또 무리가 없어요.
1: 네. 네.
2: 그래서 몰입되게 하는 매력이 맞습니다. 한가득이에요. 네.
0: 그리고 코이치도 귀엽고 이 가파인 네. 쿠도 귀엽고
2: 네. 강아지도 귀여워요.
1: 강아지
0: 너무,
1: 정말
0: 너무 구경 네. 너무 슬프죠.
2: 네. 그리고 여동생도
1: 되게 많아요. 네.
0: 그리고 네. 그 여동생 그다음에 엄마 아빠 그 식구들 있잖아요. 네. 이 식구들도 너무 네. 네.
1: 네.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인물도 되게 귀엽습니다.
2: 너무 귀엽죠. 네. 다 귀엽네요. 네.
0: 아 마지막에
2: 마지막에 그분.
0: 택배 네네. 얘기하면 안 되나요?
1: 네네. 네. 택배까지만 하시고요. 네.
2: 그때부터 일본에는 편의점 택배가 있었다. 네.
0: 아, 그래서 이 영화는 아이와 함께 보시라. 아이와 함께 봐도 충분히 재밌는.
2: 네.
1: 그럼요.
0: 가파 쿠와 여름방학을 OTT에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2: 네.
0: 재밌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1: 네.
0: 오늘 이 OST는요. 찾았는데 그냥 이렇게 잔잔한 배경음악 정도밖에는 없어가지고 여름하면 또 이제 우리가 어쨌든 휴가도 떠나고
2: 네.
0: 아이들 여름방학 가면 또 어디 잠깐 갔다 오기라도
2: 네,
0: 하잖아요.
2: 장인치기로 갔다 오죠.
0: 뭐 여행을 떠나요를 들어볼까.
2: 너무 좋아요.
0: 하다가
1: 반전 있네.
2: 반전이네요. 여기서 이제
1: 반전
2: 갑자기 턴.
0: 하다가 여름의 대표곡은 이거지 않을까 싶어서
2: 네.
0: 이걸로 준비했으니까 잠시 후에 여러분 듣자마자 그냥 곰이 반응을 하고 네. 아, 이 노래 하고 막 따라 부르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2: 네. 너무 궁금해요.
1: 예. 네.
0: 두 분 어떻게 여름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소리 씨 어떠세요?
2: 저 아직 없습니다.
1: 저도요.
2: 네. 네.
0: 아니 짧지만.
1: 네.
0: 아니 근데 여름에 휴가가 너무 붐비고 더우니까 가을에 가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2: 벤키스도
0: 혹시 그런 계획을?
1: 아니요 저는 뭐 계획은 없는데
0: 예, 아직은
1: 예, 뭐, 예. 근데 뭐 주말만 되면 저는 어디든 하루
0: 예.
1: 당일치기로 네. 어디든
0: 소리 씨는
2: 네.
0: 소개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정말요?
2: 소개팅
0: 네.
2: 이번 주에 합니다.
0: 아
2: 다음 주에 와서 제가 한번
0: 파이팅!
2: 네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잘 되라.
1: 그러니까요.
2: 네, 잘하고 오겠습니다.
1: 네. 네. 아, 이 영화보다 더 흥미진진한데? 이쪽 이 얘기가요?
0: 그럼 다음 네. 오프닝은 저걸 듣는 걸로 해야 되나요?
2: 알겠습니다. 네. 잘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 어쨌든 정말 무더위. 더워도 네. 너무 더우니까요.
2: 너무 더워요.
0: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일하셔야 되는 분들은.
2: 맞아요.
0: 더욱더
2: 수분 섭취.
0: 예, 건강에.
2: 중요하죠.
0: 신경 쓰시고 운전도 조심하시고요.
1: 네. 네.
0: 이 노래로.
2: 네. 네.
0: 여름을 확 느끼면서.
2: 네.
0: 저희 세 사람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노래 자 야 이 노래
2: 뭐예요?
0: 쿵따리 샤바라
2: 네
0: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
2: 너무 신나죠 네.
0: 여름 분위기를 확 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이지영이었고요
1: 저는 이백희였고요
2: 강소리였습니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초록의 싱그러움이 무르익고 한낮의 열기가 저녁 바람에 서서히 식어가는 7월의 한가운데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가는 계절의 틈새 속에서 우리는 문득 아주 오래전 어느 여름날의 풍경을 떠올리곤 합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과일 한 조각을 나누며 아무 걱정 없이 활짝 웃었던 나날들. 그리고 나를 조건 없이 안아주던 다정한 품결까지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유년 시절의 소박한 추억이, 또 누군가에게는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애틋한 그리움이 나직한 선율이 되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 가장 순수했던 날들의 기억을 음악으로 소환하고요. 목소리라는 가장 아름다운 악기로 삶의 깊은 울림을 빚어내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전주에서 노래하며 사람을 만납니다. 노래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이야기가 되는 시간. 여기는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네, 오늘의 논스톱 뮤직 플레이 주간 플리 뮤지션은요 바로 싱어송라이터 신지훈입니다. 네, 바로 이 곡이죠. 시가 될 이야기, 신지훈의 대표곡입니다.

네, 싱어송라이터 신지훈 만나고 있습니다. 논스톱 뮤직플레이 오늘의 주인공 신지훈인데요. 네, 지금 재생되고 있는 노래는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네, 리메이크 버전입니다. 네, 신지훈은 원래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알려져 있죠. 이런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요계 혜성처럼 등장한 아티스트입니다. 네, 그럼 음악 듣고요. 계속해서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0: 아, 좋네요. 네, 신지훈.
1: 마지막 비행인 것처럼
0: 네, 신지훈의 음악들은 뭔가 이 가슴 속에 숨겨뒀었던 슬픔이나 아픔들을 어루만져주는데 상당히 강점이 있는 그런 음악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버건의 주간플리. 네, 신지훈의 시가들 이야기 이어서,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리메이크까지 듣고 왔는데요. 이어서 들을 노래는 신지훈의 자유비행입니다.

네,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로서의 신지훈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피겨스케이팅을 시작을 했고요. 좀 늦은 시작이었지만 욕심 많은 성격 때문에 실력이 급격하게 늘어서 해외 수상까지도 한 바 있습니다. 4급 노비스 여자 싱글 스케이터라고 하고요. 2017년 이후에는 선수 활동 없이 음악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가수로서의 신지훈도 참 매력이 있어요. K-POP 스타 시즌2, 그러니까 그 악동뮤지션이 우승했었던 그 해였죠. 2016년 5월 20일자로 스타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활약하다가 최근에는 1인 기획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갈 노래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신지훈의 심해라고 한 노래입니다. 듣고 오시죠.

네, 신지훈은요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수석이 되면서 첫 앨범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K-POP 스타 출신으로서 어쩌면 조금은 아이돌의 방향성을 잡고 첫 음악을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참 많은 뭐 뮤지션들과의 협업을 했었겠지만 그 메이저의 협업 이후에 신지훈은 피겨스케이팅도 조금 점차적으로 함께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피겨스케이팅을 그만두고 인디뮤지션,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로서 발돋움하게 되는 것은 시점이 또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시가 될 이야기 같은 음악들을 통해서 싱어송라이터로서 제대로 된 발돋움을 하게 되고요. 변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서정적인 음악들도 리메이크를 참 잘합니다.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듣고 가시죠.

네, 싱글 라이트 대열로 데뷔한 이래로 아이돌의 영향도 받았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더 유닛도 출연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계속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시가 될 이야기를 통해서 또 싱어송라이터로서 발돋움하게 되는데요. 지금 듣고 계시는 롤리 하트 이 노래가 첫 정규 앨범입니다. 네, 별과 추억과 시라고 하는 정규 앨범을 통하여서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실버건의 주간 플리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지훈의 마지막 곡 목련필 무렵 띄워드리고요. 불러가겠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1부 논스톱 뮤직플레이 실버건의 주간플리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신지훈 씨 음악 너무 좋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찾아듣게 되는 그런 곡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이제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볼 텐데요. 네, 2부는 당신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은 할머니와 수박이라고 하는 곡을 주제로 이야기와 노래 함께 들어볼 계획입니다. 당신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은 입니다는 그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매주 한 곡씩 사연에 맞춰 곡을 써온 프로젝트죠. 저의 주간 김은총 프로젝트의 곡들을 소재로 하고 있는 코너입니다. 네, 뜨거운 태양이 요즘 내리쬐고 이제 더위도 성큼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제 유년 시절에 가장 포근하고 아늑했던 기억에 관한 이야기들도 여러분께 이 노래 덕분에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할머니와 수박인데요. 네, 사연 낭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주간 김은총.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매주 한 곡씩 사연에 맞춰 곡을 써온 프로젝트 주간 김은총. 오늘은 2024년 9월 5일 1267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실버건. 여름이 되면 항상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 댁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커다란 수박을 잘라먹곤 했어요. 그 시간이 참 그리운데요. 할머니는 언제나 톡톡 손수 두드려 보면서 수박을 고르셨어요. 수박을 자를 때마다 나는 신선한 향기와 그 붉은 속살이 마치 여름의 정수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한 조각을 저에게 건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박처럼 우리 인생도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이렇게 달콤하고 촉촉해야 한다고요. 할머니의 그 말씀이 이제야 더 깊이 와닿습니다. 인생도 수박처럼 겉은 강해 보이지만 속에는 사랑과 추억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 이제는 할머니가 계시지 않지만 여름마다 수박을 먹을 때면 그분의 말씀이 떠올라요. 인생에 속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지 문득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사연이 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지혜가 담긴 그 여름의 수박처럼 이 사연도 실버건님 마음에 스며들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가사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와 수박, 작사 작곡 김은총. 여름이면 항상 떠오르는 기억. 할머니 댁에서 온 가족 모여 커다란 수박을 나누어 먹던 그 시간이 참 그립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두드려보며 수박을 고르셨죠. 경쾌하고 맑은 소리가 나야 잘 익은 거라며. 수박처럼 우리네 인생도 이렇게 단단해야 한다고. 수박처럼 우리의 마음도 달콤하고 촉촉해야 한다고. 여름이면 항상 떠오르는 기억. 할머니 댁에서 온 가족 모여 커다란 수박을 나누어 먹던 그 시간이 참 그립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수박을 보며 제게 알려주셨죠. 줄무늬가 선명하고 진한 것이 잘 익은 수박이라며. 수박처럼 우리네 인생도 이렇게 단단해야 한다고. 수박처럼 우리의 마음도 달콤하고 촉촉해야 한다고. 여름이면 항상 떠오르는 기억. 할머니 댁에서 온 가족 모여 커다란 수박을 나누어 먹던 그 시간이 참 그립습니다. 여름이면 항상 떠오르는 기억. 할머니랑 나랑 단둘이 앉아 커다란 수박을 나누어 먹던 그 시간이 참 그립습니다.
1: 네, 할머니와 수박 사연까지 여러분께 낭독해 드렸습니다. 여름 하면 수박 안 먹고 넘어가는 그런 분은 없겠죠? 여름이 왔는데 수박을 맛보지 않는 건 여름의 맛을 느끼고 가지 않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수박을 매우 좋아합니다. 땀도 많고 열도 많고 그래서 어릴 때도 이 여름에 이 수박 먹으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사연자님처럼 할머니랑 여름에 수박 잘라 먹고 같이 끝까지 남아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부모님들이나 뭐 동생 같은 경우는 몇 조각 먹고 일어났는데 저랑 할머니는 끝까지 남아가지고 오래오래 수박을 많이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요즘도 수박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혼자 그 주문해가지고 잘라놓고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수박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담겨있는 사연을 만나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반가웠고 좋았어요. 또 그 할머니께서 진짜 명언을 남기셨더라고요. 그 겉은 이렇게 단단해도 속은 이렇게 달콤하고 촉촉해야 한다고. 예, 우리가 이제 인생의 풍파들을 겪다 보면은 막 잔뜩 웅크리면서 막 나를 세우고 딱딱해지고 막 너무 경직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둥글게 딱딱하게 이제 그 풍파를 잘 견뎌내는 내 외면도 중요하지만 또 내면에는 또 다른 사람들, 또 세상을 향해서 좀 달콤하고 또 좀 촉촉해 있으면 좀 세상이 조금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이 곡을 만나고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할머니와 수박 제가 처음 쓴 날 라디오에서 불렀던 버전. 네, 투박하고 실수도 하고 막 그런 버전이지만 이 버전 여러분께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할머니와 수박 원곡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아, 요날도 이거 써놓고 또 한 뭐 한 두세 시간 만에 쓴 거잖아요. 쓰고 나서 라디오에 가져와서 라이브를 하는데 왜 이렇게 또 이게 이 할머니와 수박이 거의 하반기, 그러니까 주간 기문총 프로젝트의 하반기 때 쓰게 된 곡이니까요. 2024년.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지칠 대로 많이 지쳐있기도 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실수가 뭐 정당화되진 않지만, 그날 써서 이제 코드도 자꾸 틀리고요. 가사도 헷갈리고, 멜로디도, 여기, 벌스가 뭐였지?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 곡의 주된 정서라거나, 뭐 테마라거나, 이런 가사의 의미라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네, 여러분 또 예쁘게 들으셔서 또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할머니와 수박 에세이 낭독을 여러분께 해드려 볼게요.
1: 2024년 9월의 초입. 뜨거웠던 여름의 기운이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 서면 누구나 문득 지나간 계절을 되돌아보게 마련이다. 내게는 유독 뜨겁고 치열했던 그해 여름을 보내며 나는 나의 지난 계절이 어땠는지 또 내 삶의 여름날들은 어떤 온도로 채워져 왔었는지 가만히 반추해보게 된다. 바로 그때 한 통의 다정하고 싱그러운 사연이 도착했다. 1267님이 보내주신 여름이면 언제나 가슴 한구석에서 몽글몽글 피어오른다는 할머니와의 추억담이었다. 사연 속 주인공은 어릴 적 여름방학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커다란 수박을 자르던 시간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언제나 좋은 수박을 고르기 위해 손수 껍질을 통통 두드려 보셨다고 했다. 칼이 들어가는 순간 쩍 하고 갈라지며 퍼지던 신선한 향기와 붉은 속살은 어린 사연자에게 여름 그 자체였나 보다. 그 달콤한 수박 한 조각을 건네시며 할머니는 말씀하셨단다. 수박처럼 우리네 인생도 겉은 단단해야 하지만 그 속은 언제나 이렇게 달콤하고 촉촉해야 하는 법이라고. 이제는 세상에 계시지 않는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여름날 수박을 먹을 때마다 문득 나는 지금 내 속을 달콤하게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 되돌아보게 된다는 사연자의 잔잔한 고백은 선선해진 가을바람을 타고 내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사연을 만난 순간 나는 오랜만에 온전히 나의 이야기와 내 안의 기억들에 집중할 수 있었다. 매주 청취자들의 사연을 받아 한 곡씩 노래를 써내려가는 주간 기문총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타인의 깊은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이해해보려 노력하는 시간은 싱어송라이터로서 참 값지고 귀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매 순간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았다. 때로는 다른 이의 슬픔이나 기쁨의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누르기도 했고 가사와 멜로디가 쉽게 풀리지 않아 골방에서 홀로 무겁게 분투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사연 속에서 우연히 나 자신의 조각을 발견할 때는 더할 나위 없는 행운이지만 도무지 접점을 찾지 못할 때는 곡을 쓰는 일 자체가 거대하고 무거운 숙제처럼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내게 큰 보람을 안겨주는 운명 같은 직업이다. 내 작은 수고와 멜로디가 누군가의 애틋한 사연에 닿아 삶의 소중한 위로가 되고 특별한 경험으로 되돌아올 때의 희열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1267님의 글은 내게 너무나 고마운 선물이었다. 사연을 읽자마자 내 머릿속에도 쇠막대기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던 긴장이 스르르 풀리며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유년 시절의 푸르스름한 풍경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누구나 그렇듯 내게도 여름방학만 되면 시골 할머니 댁으로 달려가던 날들이 있었다. 뜻볕 아래를 뛰어다니며 곤충 채집을 하고 동네 하천에 들어가 다슬기와 고동을 잡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멱을 감던 시절. 온몸이 까맣게 타서 집으로 돌아오면 할머니는 마루 한켠에 잉크 냄새가 밴 신문지를 널찍하게 깔아두고 커다란 수박을 턱하니 올려두셨다. 할머니와 마주 앉아 숟가락으로 붉은 속살을 크게 파먹으며 뱉어내던 검은 씨앗들. 입가루 흥건하게 흘러내리던 단물과 서늘에게 불어오던 시골집의 바람. 사연 속 풍경과 신기할 정도로 똑 닮은 내 소중한 기억이 그곳에 고스란히 머물러 있었다. 노래를 시작하면서 나는 노래의 중심을 잡아줄 코러스, 후렴 부분을 먼저 구상했다. 이 노래의 메인이자 본질이 되는 메시지는 결국 여름이면 항상 떠오르는 기억과 할머니 댁에 모여 커다란 수박을 나누어 먹던 그리운 시간이었기에 코러스의 가사와 멜로디는 비교적 쉽게 풀려나왔다. 전체적인 분위기와 코드를 두고 여러 방향으로 고민했지만 이번만큼은 기교를 부리거나 억지로 꾸며내고 싶지 않았다. 가장 순수하고 다정한 소리를 내고 싶어서 포크 음악의 정석이라 할 수 있는 통기타의 셔플 리듬을 선택했다. 손난로 기타줄을 살며시 눌러 통통 튀는 소리를 내는 팝뮤트 주법을 더해 누구나 한번 들으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다정하고 편안한 코드 진행을 골랐다. 모두가 부담 없이 흥얼거릴 수 있는 멜로디 속에 인생의 깊은 뜻과 따뜻함이 가만히 스며들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포크 음악이 가진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 다행히도 마음에 쏙 드는 코러스가 뚝딱 완성되었고 곡에 가장 큰 뼈대가 잡히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보통 노래를 만들며 후렴을 결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고된 작업인데 이렇게 순조롭게 풀리는 날에는 음악을 하는 일 자체가 마법처럼 즐거워진다. 이제 남은 일은 노래의 시작을 여는 버스, 도입부와 후렴으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하는 프리코러스를 다듬는 것이었다. 사연 속 할머니가 수박을 고르고 자르던 디테일한 모습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나는 고민 없이 그 문장들을 가사로 가져왔다. 1절 도입부에는 역시 수박을 통통 두드려보며 맑고 경쾌한 소리가 나는지 살펴보는 할머니의 다정한 모습을 담아냈다. 그렇게 1절 버스를 완성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시선은 2절 버스로 옮겨갔다. 사연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2절 도입부에는 수박을 잘 고르는 또 다른 지혜인 선명하고 진한 줄무늬를 관찰하는 법을 병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음절의 수에 맞춰 단어들을 요리조리 정리해 넣으니 신기하게도 2절 도입부까지 순식간에 완성되었다. 전체 작업의 70%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난 셈이라 작업실에서 혼자 신이나 어깨를 들썩거렸다. 마지막으로 버스와 코러스 사이를 탄탄하게 연결하며 곡의 감정을 한 단계 고조시켜줄 프리코러스 작업에 들어갔다. 놀랍게도 이 부분 역시 사연 속에 이미 답이 들어있었다. 바로 할머니가 수박 한 조각을 쪼개어 건네며 사연자의 마음속에 심어주었던 그 위대한 인생의 명언.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달콤하고 촉촉해야 하는 법이라는 말이다. 이 멋진 인생 철학을 그대로 가사로 부르며 멜로디가 어색함 없이 둥글게 흘러가도록 입안에서 가만히 흥얼거렸다. 사연자가 할머니의 말씀을 곱씹으며 남긴 정자란 해석들을 이리저리 도치하고 다듬은 과정을 거치자 마침내 내 마음에 가장 깊숙이 와닿는 구절이 완성되었다. 수박처럼 우리네 인생도 이렇게 단단해야 한다고. 수박처럼 우리의 마음도 달콤하고 촉촉해야 한다고. 이 짧은 두 줄의 문장은 이 노래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사이자 가만히 읊조릴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묵직해지는 울림이 되었다. 수박처럼 산다는 것, 그것은 인생의 모진 풍파와 갑작스러운 비바람 앞에서는 껍질처럼 단단하고 강인하게 버텨내면서도 그 내면에는 언제나 타인을 향한 다정한 다정함과 촉촉한 감수성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일일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삶의 시련과 상처 앞에 잔뜩 웅크린 채로 세상을 향해 뾰족하게 나를 세우곤 한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처럼 아무리 겉이 단단하고 굳세질지언정 속마음만큼은 늘 다정하고 촉촉하게 지켜낼 수 있다면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해질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그 붉고 달콤한 수박처럼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도 한결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것만 같았다. 비련의 삶을 살다간 화가 프리다 칼로가 수박을 그리면서 비바 라 비다 하고 쓴 것처럼 말이다. 비록 매일 그렇게 살기는 어렵지 않더라도 적어도 통기타 반주에 맞춰 이 노래를 쉽게 흥얼거리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그런 다정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매주 돌아오는 마감의 압박과 멜로디에 대한 갈증 속에서도 결국 날 다시 숨쉬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런 아날로그적인 온기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다. 어쩌면 좋은 곡을 써야 한다는 창작자의 강박 자체가 내 마음의 껍질을 쓸데없이 두껍고 딱딱하게 만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연 속 할머니가 남겨주신 지혜는 비단 한 사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매주 노래를 짓느라 속이 타들어가던 나에게 던진 다정한 어루마짐이기도 했다. 기타넥을 잡은 손에 힘을 조금 빼고 그저 내 마음의 맴도는 가장 정직하고 순수한 울림에 집중하는 것. 거칠애나 화려한 편곡 대신 붉은 수박 속살처럼 수줍고도 꽉 찬 진심을 멜로디에 담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음악의 온도이자 삶의 태도라는 확신이 들었다.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라 사연 속 풍경이 온 가족의 북적임에서 할머니와 나, 단 둘이 앉아 수박을 먹는 지극히 개인적인 추억으로 좁혀질 때 내 안에 가장 깊숙이 숨어있던 유년의 그리움이 비로소 완성되는 기분이었다. 따뜻하고 고마운 사연 덕분에 내 음악 여정 속에 또 하나의 소중한 노래를 채워넣었다. 노래를 완성하고 혼자 조용히 통기타를 퉁기며 부르는데 왜 자꾸만 콧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찔끔 나는지 모른다. 노래의 제목은 당연하게도 아주 직관적이고 다정한 할머니와 수박이로 정했다. 노래를 다 쓰고 나니 유독 사무치게 그리운 얼굴이 떠오른다. 아, 할머니 보고 싶다. 할머니랑 앉아서 수박 맞고 싶다.
0: 네, 할머니와 수박 에세이 여러분께 낭독해드렸습니다. 할머니와의 추억들을 또 생각도 하면서 또 이 사연자님의 사연에도 함께 공감하면서 정말 제 사연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또 부르면서도 너무 좋았고 이 노래를 다시 여러 번 또 그 방송에서 부를 때 그때도 너무 좋더라고요. 뭐 물론 계속해서 연습하고 완성도를 높여가고 하다 보면 또 더 좋아지겠지만 그 귓가에 맴도는 그런 멜로디가 되게 가슴을 뭔가 포근하게 하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뭔가 감상과 아날로그적인 어떤 색깔이 있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 노래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사실 본능적으로 들거든요. 이 노래는 어떻게 부를 것 같아. 이 노래는 사람들과 같이 불렀을 때 너무 함께 부르기 좋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런 음악들을 잘 가공해서 잘 만들어서 세상에 음원으로 내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가슴속에 늘 있습니다. 그 작업을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속도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서 제 스스로 좀 많이 침체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날들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제 주간 기분총 작업을 소개할 수 있어서 또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고 뜻깊습니다. 또 뭐 단순히 그냥 제 의지만으로는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세상이 필요한 순간에 그 곡들이 적재적소에 기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할머니와 수박 새롭게 편곡한 버전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머니와 수박 편곡된 버전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래도 예, 여름 하면 뭐 다양한 노래들도 좋고 너무 멋진 노래들이 많지만 요 노래도 여름에 생각나는 노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있고요. 또 수박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께 이 노래가 수박의 맛을, 풍미를 더욱더 돋우는 그런 곡으로 기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메시지처럼 진짜 풍파와 어려움에서는 단단해야겠지만 우리 주변에게는 그런 달콤하고 달달하고 또 촉촉한 그런 마음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부터 좀 그러고 싶고요. 그렇게 좀 달달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다정했으면 좋겠고 이 방송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던 이 시간들을 좀 정리하고요. 3, 4부 코너 수상한 초대석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수상한 초대석 정말 또 멋진 분 모셨거든요. 네, 이 마이크가 없어도 우리 주변에서 정말 큰 목소리로,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음악적인 에너지를 전해주는 그런 멋진 성악가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되시죠? 저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분 반갑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 4부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네, 3, 4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네, 오늘 3, 4부는요, 수상한 초대석 준비되어 있고요. 네, 리얼 서칭쇼 AI 검색과 함께하는 검색으로 알아보는 오늘의 주인공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뭐랄까요, 우리 지역의 아이코닉한 성악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2: 거창했습니다.
1: 그리고 정말 다양한, 다재다능한 역량을 갖고 있고요. 요즘에는 또 어떤 소속의 되어서도 또 활약을 열심히 해내고 있는 멋진 성악가입니다. 바로 조예찬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너 조예찬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예찬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우리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처음이시죠?
3: 네, 처음 맞습니다.
1: 네, 네. 네, 우리 FM 93.5MHz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그리고 전주에 가면 청취자분들께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청취자분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너 조예찬입니다. 오며 가며 또 이 전주 사람으로서 또 전주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이야기 또 저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매우 반갑고 또 감사한 자리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진짜 그 마이크가 없어도 뭐 무대 전체를 막 단숨에 압도하는 그런 울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악가잖아요. 근데 오늘 예찬 씨와의 대화에서는 어떤 울림이 또 전달이 네. 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저희 그 방송 얘기 좀 들어보셨죠?
3: 네네.
1: 네. 네, 이 제가 사전에 대본을 안 드려요.
3: 네. 네.
1: 또 딱딱해지고 뭐 네. 준비된 그 멘트만 듣는 것보다는 네네. AI 검색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저랑 네. 담소 나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1: 자, 그러면 AI 검색을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주에서 활동한 성악가 조예찬님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검색하면 이제 보통 이런 검색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3: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그 카톡에서 이야기 대본은 없지만 오늘 이렇게 굴러간다 네. 돌아간다라는 말씀으로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1: 그래서
3: 네, 요즘 AI한테는 질문도 좀 잘해야 돼서 이제 공개된 발표 중에 뭐 제 이름이 들어간 게 있는지 저도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1: 아, 그때 나오던가요?
3: 아, 네네. 일단은 최근에 했던 공연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1: 최근에 했던 공연 어떤 네네. 공연들이? 생각나세요?
3: 최근에 이제 5월 달에 그
1: 네.
3: 조예찬 독창회
1: 네네네. 네,
3: 했었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했던
1: 네.
3: 뭐 별빛 콘서트
1: 네.
3: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다양한 활동들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네. 좀 해보겠습니다.
3: 네.
1: 자, 네. 검색 결과가 나왔네요.
3: 네.
1: 네. 테너 조예찬은 전주를 기반으로 한 활동 단체들을 다양하게 활동했었던 대표이자 성악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네.
1: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0: 하늘을.
1: 네, 자, 이, 네
0: 맞죠.
1: 네, 올해.
0: 네, 그래서 맞습니다. 2025년, 아, 26년이군요.
1: 네, 네.
0: 5월 올해. 14일 하신 거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0: 네, 5월 14일 오후 7시 30분. 그러니까
1: 네,
0: 연도는
1: 맞습니다.
0: 틀렸지만,
1: 네.
0: 날짜와 시간은 정확하게 맞췄네요.
1: 그러니까요.
0: 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네. 했고요. Behold the 스마일링 헤븐.
1: 네, 네.
0: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 네. 알마비바 백작의 아리아 제목에서 인용을 해오셨다고.
1: 네, 맞습니다.
0: 한 내용까지 해주셨고요. 또 피아노 반주에 있어서
1: 네.
0: 피아니스트 박수빈님과 함께 또 하셨어요.
1: 네, 네.
0: 네. 여기 또 무직회사 전 멤버이시기도 하시는데.
1: 네, 맞습니다.
0: 자연스럽게 또 그 얘기도 좀 있습니다.
1: 아, 네.
0: 보니까 무직회사 활동을 하시면서 해오셨던 이야기가 있는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인 회사라고 하는 뜻을 담겨 있는
1: 네, 네.
0: 클래식 활동. 활동을 해왔고
1: 네.
0: 좀 더 대중적인 클래식 직업이 없는 무직 청년들이
1: 네.
0: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음악을 계속해 나간다는 의미도 있고요. 유쾌한
1: 네.
0: 의미도 있고요.
1: 네, 맞습니다.
0: 또 음악을 상당히 대중적으로 네. 클래식 음악을 확장하는 그런
1: 네.
0: 꿈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1: 네, 네.
0: 요 얘기까지도 담겨져 있네요.
1: 아, 네.
0: 네. 네. 이런 이야기들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좀 자기가 걸어오셨던 그 굵직한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나요?
1: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활동을 해오면서 AI는 정말 그 표면적인 이야기들 해주는데요.
0: 네.
1: 사실 활동했던 순간들이나
0: 네.
1: 그런 사건들
0: 네.
1: 그리고 또 공연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0: 네.
1: 아, 정말 또 재밌고. 아, 정말 사람이 함께 하면서 있는 다양한 일들, 그런
0: 네.
1: 것들도 떠오르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추억에 잠기게 되는
0: 네.
1: 것 같습니다.
0: 네. 보니까 우리 네. 예찬님께서 추억을 못 잊고 계시는 것 같아서,
1: 네네.
0: 무직회사가 불렀던 못 잊어.
1: 아,
0: 네. 네. 이거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1: 네.
0: 네. 아마 오랜만에 들으실 것 같아요.
1: 네.
0: 네.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무직회사 활동하실 때 부르셨던 못 잊어 듣고 왔습니다. 진짜 너무 너무 진정성 있게 표정이 드러나고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0: 이거 청취자분들께서도 꼭 검색하셔서 한번
1: 네.
0: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영 선생님의 못 잊어 요 노래 어떠세요? 부르시면서 어떤 감상으로 부르셨나요?
1: 분명 이 가사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나 환경을 좀 상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더 분단의 아픔일 수도 있겠고, 정말 실제 사랑하는 이가 지금 이 순간에 없어서 그런 가사가 있었을까라고 상상하게 해보게 되는데요. 그 앞서서 말씀드린 그두 가지 상황에 비하면 저의 그 잊을 수 없는 상황들은 매우 좀 상대적으로 가볍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도 어떠한 그 제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그 잊지 못한 순간에 대해서 상상해보고, 그리고 음악이 만들고 있는 어떤 화성이든 어떤 진행이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제가 할수 있는 만큼 마음을 거기에 집중 몰입하면서 이 음악을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노래를 부르는 다양한 여러 그 성악가들이 있는데요. 그 성악가들의 해석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작부터 목소리를 막 떨면서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조금 그것보다도 좀 담담하게, 저 음악의 흐름처럼 좀 담담하게 부르는 게 저의, 랑은 감성이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해석 들으면서, 조해찬이 부르는 느낌이 이거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가사의 이야기의 감성이 이거였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최근에가 아니고, 이제 또 새롭게 부른다고 하면, 어떻게 또 불려질까라는 저에 대한 기대도 또 궁금증도 있기도 합니다.
0: 네. 아,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 곡에 막 녹여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못 잊을 만한 큰 사건들도 있지만, 어떤 역사적인 큰 사건이라거나 대주제가 돼버리는,
1: 맞아요.
0: 그런 아픔들을 예술가는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 예, 막 그런
1: 맞습니다.
0: 고민들도 지금 하고 계셨던 것 같고, 네, 또그 안에서 부르는 그 성악가로서의 그 뭐랄까 자세라거나 애티튜드 같은 것들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한 곡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연구와 고민들을 하면서 노래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성장한 성악가로서의 그 모습, 네, 그 주변의 다양한 뭐 어떤 거장들의 음악을 또 들으면서 잘하셨을 테지만, 지금의 그 예찬 씨가 있기까지 그 과정이 사실 전좀더 궁금한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기록하는 게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느껴져서요. 네. 그래서 예찬 씨가, 처음에 어쩌다가 이 성악가라는 길을 선택하게 됐고 만나게 되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1: 일단 저라는 그냥 사람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혼잣말도 되게 많이 하고 ADHD가 있는 ENTP이라는 어떤 정의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중력이 좀안 되기도 하지만 몰입을 좀 잘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다고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는 그걸 모르는 상태의 그런 거였죠. 그래서 어릴 때그 대학을 다 떨어졌었어요. 대학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어디에 학교라도 편입해야겠다 하고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멀리 있는 학교를 다니고, 근데 그러면서 그 와중에서 저의 전공을 좀 정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그리고 좋아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불현듯 나는 뛰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뮤지컬 가수가 되어야겠다. 막
0: 잘
1: 이런 생각이 든
0: 어울려요.
1: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조그만한 그 재능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다니던 학교에 뮤지컬 실습이라는 수업을 들어갔었어요.
0: 네.
1: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생각하기에 왜인지 노래로서는 성악이 공부할 게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뮤지컬은 뮤지컬대로 엄청나게 공부할 게 많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다채롭잖아요. 네.
1: 그래서 그러면서 성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하면서 이제 지금의 이제 성악가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가 21살이었는데 굉장히 늦은 나이에 시작하긴 했거든요.
0: 네.
1: 근데 어릴 때 교회에서 좀 자랐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거나 뭐 CCM을 하고 그때 뭐 기타 좀 만지고 네. 드럼 만지고 했던 그런 음악적인 어떤 경험들이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지금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어떤 그 환경들이 지금의 저라는 어떤 성악가의 뭐 누군가는 재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0: 미랄이 되었군요.
1: 네,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걸음이 되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요. 약간 그 뭐랄까 교회에서 네. 뭔가 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었던 그런 굉장히 후배들을 만나면 예. 저도 그랬지만 네. 만나보면 네. 상당히 다재다능해요.
1: 아, 네. 아 사실은 이게 그 누군가 좋게 말씀해주신 봉사와 헌신이긴 한데 네. 어릴 때는 그걸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신을 아는 사람은 그 저의 삶을 인도하셨다라고도 얘기하겠지만은 네, 그 일반 그 신앙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고도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
0: 네.
1: 그래서 그렇게 네, 음악 생활을 시작하고 하고 있죠, 지금도.
0: 네. 좋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성악을 접하게 되었겠네요. 어릴 적에 가장 그 먼저 생각나는 성악을 만났던 그 순간이 있나요?
1: 아, 작은 아버지가 네. 있어요.
0: 작은 아버지.
1: 작은 아버지께서 전주교대를 나오고
0: 네.
1: 지금은 이제 은퇴를 앞두셨는지 은퇴하셨는지 이제 잘은 지금 모르겠는데 작은 아버지께서 음악을 좋아하시고 음향에 대한 그 관심도 되게 많으셨어요.
0: 네.
1: 그리고 그 처음 저에게 성악을 알려 주시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작은 아버지의 어떤 그 교육 스타일이 저랑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근데 그때는 그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0: 네.
1: 그때 남겨진 그 성악이라는 키워드가 이후에 제가 그런 걸 선택할 때 그렇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0: 네. 그래도 그 작은 아버지께서 네네. 어쩌면 뭐 그 교육 철학이나 이런 방향은 다를 수 있어도
1: 네네.
0: 그래도 가슴 속에 네. 약간의 그 성악이라고 하는 씨앗을 네. 틀릴 수 있게 해주셨네요.
1: 맞죠.
0: 네, 뿌려주셨군요. 네. 그러면 그렇게 성악이란 것을 한 카테고리가 예찬 씨의 가슴에 이렇게 와닿았고
1: 네네.
0: 그걸 이제 바라는 과정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네. 제가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결국에는 음악이 어떤 만들어지는 모양은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악보나 그런 것보다도 결국 자신인 것 같더라고요.
0: 네.
1: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죄송합니다. 질문이 뭐였죠?
0: 네. 어떻게 그거를 네네. 스스로 키워 오셨어요? 그 성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관심도도 계속 내가 유지해야 되는 거고.
1: 네, 네, 맞습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진실됨 약간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의도가 네. 그를 헷갈리지 않아도 아, 이 음악 가곡이든 클래식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음악 말고는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뭐 네. 가서 뭐 레슨을 받는다거나 네네. 뭐 어떤 뭐랄까 성악 뭐 대회를 나간다거나
1: 네네.
0: 뭐 그런 과정도 있으셨나요?
1: 아 그렇죠. 이제 입시 레슨을 또 받았고요.
0: 네 언제부터 네. 그러면 입시 레슨을 받으셨어요?
1: 입시 레슨은 21살 때부터 네 받아서 운 좋게 이제 22살에 이제 입학을 네. 했습니다.
0: 그러면은 네네. 그 바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1: 네네.
0: 스스로를 또 탐색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네요.
1: 의도치 않게 그 네. 되게 암울한 시간들을
0: 암울했다고 기억할 수 있죠.
1: 암울했다고 네.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어쩌다 보니 지금도 이제 그 새로운 학교 아니면 조금 네. 더 나은 학교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0: 많이 네.
1: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 시간이 되게 외로운 싸움이거든요.
0: 맞아요.
1: 네, 진짜 외로운 싸움이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상하게 이 노래에 대한 어떤 그 갈망이나 아니면 목표가 잡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지난날의 저를 보면 참 기적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뭐랄까 집중을 흐릴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을 수 있고 또 그것 아니라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선택지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 노래와 입시 이런 것들에 딱 그 집중이나 삶의 그 방향들이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0: 그런 방향성이.
1: 예, 예. 네.
0: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어려웠던 그 아무래도 그런 시간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악을 해야겠다.
1: 네.
0: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것도 사실은 네네. 되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암울하고 네네. 우울하고 외롭고 네네. 어쩌면 그 외로운 싸움을 하는 그 네네. 시기에도 성악을 하고 싶으셨어요?
1: 그게 그러니까 되게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0: 그렇죠.
1: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중간에 이제 네. 잊어버려서 다시 네네. 질문 드렸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음악은 음악의 의도가 그냥 순수한 어떤 그런 것들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만한 사랑이든 그 그리움이든 이렇게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거기에 맞춰서 이건 이거대로 있고 저는 제가 노래를 잘하고 싶다라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런 열정.
1: 예. 네, 그리고 또
0: 욕심?
1: 다르게 말하면.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를 고민할 때 저희 어머님의 그 친한 사모님께서 집에 놀러 오셨는데 예찬이는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 예찬이는 목소리가 좋은 것 같아. 라고 했던 게 지금 보면 그때 그게 살짝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래서 학교 와서도 제가 좀 외향형인 성격이어서 그 이제 같이 입학한 친구들이랑 격 없이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너는 음악을 어떻게 하게 됐어? 막 그런 질문들을 했었어요. 이게 웃기죠. 처음 봤는데. 근데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제 이야기를 했던 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근자감이 생겨서 나는 얘보단 노래를 잘할 것 같아.
0: 그럼 담대한 자존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1: 되게 교만하거나 아니면 담대하거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생각보다도 정말 나에게 주어진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로 노래 잘하는 거 실제적인 방향으로 또 가겠지만 어릴 때는 그런 것들로 노래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0: 부모님께서는 전폭적으로 응원해 주셨나요?
1: 네 맞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제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0: 네.
1: 저희 집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감사했던 거는 그래도 아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전혀 막지도 않으셨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주셔서 또 잘 이렇게 입시를 또 치렀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야 그게 사실은 부모님들의 어찌면 헌신과 희생 같기도 해요.
1: 아 맞죠.
0: 예찬 씨의 네. 지금 그런 지금의 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1: 네네.
0: 또 물심양면으로
1: 지금도 그러신 것 같아요.
0: 네, 네. 부모님의 그 헌신과 노력이 네.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찬 씨를 처음 딱 만났을 때는 예찬 씨만
1: 네.
0: 보이니까.
1: 네.
0: 근데 그 이면에는 부모님의 또 헌신과
1: 예.
0: 노력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오늘
1: 네.
0: 또 좀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것 같네요.
1: 감사합니다.
0: 어머니. 네네네.
1: 아버지.
0: 네. 그렇게 뜻깊은, 그런 과정들. 어쩌면 저는 이제, 저도 비슷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대학을 가서 음악을 하고 싶어가지고,
1: 네.
0: 약 2년 정도에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방황했던 음악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외롭고, 좀 뭐랄까 돌아보면 되게 괴로웠던
1: 네.
0: 시간이었는데
1: 네.
0: 돌아보면 결국엔 그 시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이 음악을 계속하는 동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예찬 씨랑 좀 동질감이 좀 느껴졌었고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또 그 노력 끝에 대학에 들어가서 또 공부하면서 뮤지컬도 만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1: 네.
0: 어떠셨어요? 그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서 뭐 자신감도 있으셨긴 하겠지만
1: 네네.
0: 이 예술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약간 좀 뭐랄까 보안이면 도처럼 좀 갈리잖아요. 포기하게 되거나
1: 네.
0: 아니면 꾸준히 가거나
1: 네. 포기하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0: 훨씬 많죠.
1: 네. 네.
0: 그 과정에서 어떠셨어요? 본인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네. 있었어요?
1: 어떻게 보면
0: 네.
1: 그 학교를 다니면 이제 저의 상황도 있지만 부모님께서 그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면 좀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다들 잘 돼 있으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면 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이제 그 뭐지 이제 같이 이렇게 월세를 살았던 것이 기억이 나요. 선배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그 상황이 왜 집에서 통학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어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어머님께 이 얘기를 말씀드려봤어요. 엄마 왜 선배들은 집에서 통학하면 되는데 왜 그 나와서 이렇게 생활을 할까? 그 힘들어 보이는데 이렇게 했더니 어머님께서 넌 엄마가 눈치 안 주잖아.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뭘 잘 되든지 아니면은 뭐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둥 그리고 또 미래에 취업은 어떻게 하라는 둥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0: 당연히 그냥 집이 더 편한데 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1: 집에서 맨날 소파에 누워 있어도 아무 말씀 안 하셨죠. 때는 밥 먹으러 하시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아, 다들 좋은 부모님이셨겠지만 선배들은 어떤 부담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나름의 책임감, 강한 큰 책임감, 미래에 대한 그쵸. 어떤 직업에 대한 책임감이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이 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닌 거죠.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나와서 보니까 아, 이 음악이라는 것은 분명히 사람들 대중들이 원하는 기준들은 자신감 있고 또 때로는 무대 앞에서 떨지 않고 또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표현해 주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스타들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무대란 것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제 무대들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 사람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MBTI 덕분에 내향형과 외향형이 이제 잘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졌는데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던 거죠. 아직 진로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자기 자아도 아직
0: 내가 누구인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1: 모르는 친구들도 마찬 많았고, 그리고 노래에 대한 어떤 음악에 대한 확신도 스스로가 있지 않았던. 저도 어떤 면에서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많이 이제 내면이나 외면이나 많이 좀 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악하는 이 클래식 음악 뿐만 아니라 다른 음악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작함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좀 뭔가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문화가 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조금 그런 문화 즐길 수 있는 미숙함을 즐길 수 있는 문화?
0: 네, 네. 실패도 네. 아름답게 받아들여지는 그렇죠. 그런 문화
1: 그런 결과를 위해서 가는 네. 거잖아요. 네. 또 우리가 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또 행복을 위해서 가는 것 같처럼 아름다운 음악을 위해서 그 과정이 필연히 그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보다도 좀 평가가 좀 많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아는 음악은 야 저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야 나이가 저 정도 넘어갔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누구 선생님 제자나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저희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음악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에도 그게 있잖아요. 최근에 그런 거 있잖아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 부족한 면 다 알고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악을 또 연습하고 떨리는 상태에서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하는 이유는 계속 성장하고 좋은 음악들 들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랄까 진로가
1: 네.
0: 성악하시는 분들은 진로가
1: 네.
0: 확실히
1: 네.
0: 그 어떤 안정적인 직장이 되려면 결국엔 어떤 그 단체,
1: 네.
0: 시립 뭐 예술단,
1: 네. 네. 네.
0: 음악단 이런 데를 들어가지 않는 이상 사실상 프리랜서로 이 클래식 음악을 해 나간다는 게 진짜 만만치 않은 일이더라고요.
1: 만만치 않습니다.
0: 제가 알아보니까.
1: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과 그 어떤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 경제적 상황들이 일치하지 않고요. 네, 일치하지 않고 그리고 예술이라는 건 결국 자신을 잘 표현하는 것일 텐데 그런 것보다도 이제 그 대중들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우선이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무대에서의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평소 아티스트에 대한 사실 환상도 좀 필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어떤 나름대로의 그 각자 가지고 있는 환상과 아니면 기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면 집 앞에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 있거든요.
0: 네. 그렇죠, 그렇죠. 무대에 선 사람으로서의 네. 그 아우라와 환상이 있는 거니까
1: 네.
0: 그걸 좀 지켜주는 것도 또 네. 우리 그 예술가들의 또 미덕이잖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건데
0: 맞아요.
1: 갑자기 다가오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기준들이 대부분의 예술가들에게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0: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1: 네.
0: 어쩌면은 그 디테일한 어떤 뭐랄까 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하는 것도 사실 좀 쉽지가 않고
1: 맞습니다.
0: 네. 내가 이 프리랜서로서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사실 그렇죠.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무직회사를 결성하게 된 건가요?
1: 아, 정확하십니다. 사실 그 생각이 네. 저도 났는데 네. 무직회사는 무직크 컴퍼니라는 이름의 네. 그 이름을 이제 한글로 무직회사라고 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무직크는 이제 독일어로 뮤직의 발음이고요. 네. 컴퍼니는 이제 모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였어요.
0: 그쵸, 그래서 단체.
1: 재밌는 이야기로 저희가 무직회사라고 이제 무직크 컴퍼니라고 해놨더니 소속사인 줄 알고 DM을 주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정중하게 아, 우리는 어떤 회사는 아니고 연주 단체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연주 단체다라고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은사님도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다 프리랜서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규정하는 무직일 수 있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럼에도 괜찮다라는 걸 담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당돌하게 무직 회사라고 이름을 이제 동음 이어로
0: 예, 네. 이렇게 이제 재밌었어요.
1: 예, 그래서 로고를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 친구들도 한 1년 정도는 그리고 1, 2년 정도는 그거에 대해서 한글로 쓰는 거에 대해서 살짝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0: 아, 그런 멤버들도 있었나요?
1: 아, 네, 분명히 있었고 네.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우리 부모님도 무직은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의 상황을 정면 돌파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이름을 그렇게 짓는다고 해서 당장에 공연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뭔가 저의 노래가 느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저항이었나? 아니면 그것도 괜찮아. 왜냐하면 지금 그것이 괜찮지 않으면 노래를 할 수가 없거든요.
0: 그렇죠.
1: 마음이 안 좋으면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당장 무대 앞에서 노래하는 거는 한순간이지만 사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안 좋으니까 목도 기분도 처지고
0: 그렇죠. 네, 텐션도 떨어지고
1: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그런 상태로부터 이겨내고자 그런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또 팀을 이루어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니까요. 상당히 도전적인 활동들을 열심히 했어요.
1: 네.
0: 클래식 하는 장르는 보통 대부분 소극장이라거나 실내 네. 악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1: 네.
0: 근데 거리에서 만나는 클래식을 지향하면서 웅장하고 격식 있는 공연장 무대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1: 네.
0: 버스킹이나 야외 광장 등 공연장 밖으로 나와서 일상 속에서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을 즐겼다고 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1: 예, 예.
0: 네, 전북 지역의 대표적인 청년 예술 지원 사업인 청춘 마이크.
1: 네.
0: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저도 이제 청춘 마이크를 같이 오래 했었지만 네. 보면 청춘 마이크에서 기억나는 그런 뭐랄까 청춘 마이크의 그 사업 방향성과 되게 부합하는 클래식 활동을 한 팀이라고 저는 네. 감히 제가 네. 평가하고 싶더라고요.
1: 네.
0: 예, 그래서 참여한 도민들한테 상당히 친근하게 다가갔던 저도 네, 그 맞습니다. 장면들이 요소요소 생각나요.
1: 네.
0: 예, 그리고 또 상당히 또 관객 맞춤형 콘서트를 많이 했다고 또 나오는데
1: 맞습니다.
0: 저도 기억납니다.
1: 네, 네.
0: 한국 소리문화전당이 기획한 파이팅 콘서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 문화 예술 축제도 참여하고 유쾌한 해설들,
1: 네.
0: 탄탄한 앙상블로 관객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주는 무대를 많이 선보였다라고 네. 네. 이렇게 아하. AI 검색이 나오는 것만 봐도
1: 네,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0: 네, 무직회사가 어떤 방향과 어떤 결을 지향했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은 동료들한테는 또 시선도 살 수도 있고
1: 그렇죠.
0: 약간의 그 뭔가 네. 비하?
1: 아, 그럴 수 있죠.
0: 네, 그런 시선도 있었을 것 같아요.
1: 네.
0: 네.
1: 그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고.
0: 네.
1: 근데 이 팀을 그 구상했을 때 그런 아쉬움으로부터 출발했는데요. 클래식 연주하는 분들이 그 소리에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소리에 굉장히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0: 진짜 민감하군요.
1: 그것을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그 환경이 맞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근데 그 소리가 또 별로처럼 들려요. 근데 그거를 맞아요.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용감했던 거네요.
1: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크가 이렇게 지금 고정형으로 돼 있잖아요.
0: 네.
1: 근데 마이크를 부착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연주자가 예를 들면 바이올린 연주자가 바이올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도
0: 소리를 다 잡아낼 네, 수 있으니까
1: 소리를 다 그대로 수음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방법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그
0: 음향적인 대안
1: 네,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이나마 음향 감독님들과 협업이 되면
0: 네.
1: 제가 원래 알고 있는 그 원음 악기에서 나오는 사운드를 좀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이퀄라이저나 이런 요청을 좀 드리면서 야외지만 클래식적인 사운드를 어떤 만들기 위해서 좀 본능적으로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어떤 그러면서 이제 무직해서 활동하고 지역 예술가들이랑 많이 만나면서 아 구체적인 용어나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믹싱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좀 배우고
2: 직접
1: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믹서 하나 들고 디지털 믹서 하나 들고 그냥 공연 나가는 일은 너무나 이제 쉬운 일이 되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사실 그게 네. 성악하는 어떤 팀들 앙상블 팀한테는 되게 어렵고 시도하지 않는 지점이잖아요. 아,
1: 굉장히 무겁죠. 그게
0: 그렇죠. 그리고 네. 그걸 신경 써야 되고 내가 네. 노래 하나만 신경 쓰고 싶은 네, 뭐 그런 네. 이기심도 있을 수 있고 아, 예. 그런 당연하죠. 그거는 네, 어쩌면은 네. 음악가로서.
1: 네, 네.
0: 근데 그거 플러스 음향 그러니까 우리 팀이 전체적으로 어떤 앙상블로 음향이 나가는지 사실 성악이라는 것 장르는 마이크 없이 진짜 네. 리얼하게 그냥 어쿠스틱하게 보여지는 장르에
1: 그렇죠. 그렇게 출발하죠.
0: 맞잖아요.
1: 네, 네.
0: 근데 마이크에서 나오는 질감들을 신경 쓰는 팀이었다라는 게 저는 그게 대중친화적인 노력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1: 맞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듣기 좋아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첫 번째 리스너는 나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0: 그쵸.
1: 그 대가의 말 있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무대에서 이제 노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피드백도 있지만 실제로 모니터 주는 것만 그 역량 가지고도 아, 이 음향 감독님이 어느 정도에서 지금 이 음향을 잡고 계시구나라는 어떤 살짝 그 생각이 들면 그대로 이제 마이크 무선 마이크는 무선 마이크 들고 청중들이 듣는 자리에 가서 노래를 해보고 같이 연주를 해보면서 사운드를 좀 조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0: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타 지역에 청춘 마이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발성도 좋고 잘하셨어요.
1: 예, 예.
0: 근데 마이크 조절하는 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이크가 계속 깨지는 거예요.
1: 아, 그 하이가 좀 높았던 것 같고.
0: 네네. 네.
1: 보통 그런 것 같아요. 하이가 좀 높고 아 이제 원래 성악하는 사람들은
0: 또 성량도 너무 크잖아요.
1: 그쵸?
0: 좋잖아요.
1: 이게 공간을 울려야 되는데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은 딱딱한 돌을 칠 때 그 돌이나 쇠를 칠 때 소리가 크게 나잖아요.
0: 네. 네.
1: 근데 솜을 치면 이제 이런 벽을 치면 툭 하고 들어가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것처럼 공간을 잘 울리려면 소리 자체가 아주 플랫하고 명료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연습해요. 네, 그런 걸 연습하다 보니까 마이크를 딱 타면은 그런 소리가 딱 들어오니까 이제 소리 증폭이 여기서 일반인보다 엄청 크게 되는 거죠.
0: 그쵸.
1: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 영역들이 중에 되게 사람 발달해 있고 그래서 가면은 이제 대부분 소리가 재지게 들려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한테 하이를 조금만 깎아주시고 좀 너무 소리가 가벼운 것 같으면 좀 미드를 좀 올려주세요.
0: 올려주시고.
1: 예, 요 정도만 조금 맞춰도 괜찮은데 대부분 이제 그거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0: 모르시죠.
1: 예,
0: 자기의 소리를 아름답게 가꾸는 데는 네. 너무나도 예, 예.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예. 이게 이제 음향 마이크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구현의 네네. 방법론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간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네.
0: 학제에서도 배우지 않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어쩌면은 예찬 씨가 어릴 적에 자랐던 환경
1: 네.
0: 또 이런 배경 때문에 더 네.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보니까 오늘도 방송에서 제가 뭔가를 여쭤봤을 때 네. 본인 스스로가 연구하고 노력했었던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네. 알려주는데 되게 장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네. 공연 진행도 하고 사회도 봤나
0: 그쵸.
1: 싶습니다.
0: 그리고 네. 또 문화예술 교육도 많이 했죠.
1: 네, 네, 네. 맞아요.
0: 지금도
1: 네.
0: 아마 네. 다양하게 활동하고 네. 계실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회에서도 요즘 그래서 이제 성악 쪽은 거의 대부분 사회 보지 않나요?
1: 아 이상하게 사회가 좀 네. 늘었어요. 저도 원래 사회를 보는 사람은 아닌데 저희 공연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것들이 이제 다른 공연 이제 하는 분들께서 좀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 사회를 보지 않고 음악에만 집중하면 좋은데 실제로 클래식 공연에서는 지금도 좀 그러거든요. 근데 대중적인 이제 클래식 공연에서는 무조건 사회를 봅니다. 연주자가 보든지 사회자를 두든지 지휘자가 보든지 이런 이렇게 하는데 항상 그 완벽함 그러니까 공연 자체의 완벽함을 두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이 공연에서 주고자 하는 목적이 정말 그 연주자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오롯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통해서 하고 근데 곡과 곡 사이에서 그리고 전환하는 그 순간에서의 어떤 이 다음 곡으로 연결되는
0: 그쵸 어떤, 연결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네. 네.
1: 그 연결을 줌으로써 공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면 이 음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해야 된다라고 느꼈거든요. 실제로 말을 하는 걸 좋아하고요. 근데 어떠한 감성들 음악이 들어가기 전에 아까 들으셨던 못니저를 들어가기 전에는 지금처럼 밝은 톤으로 멘트를 치지 않죠.
0: 그렇죠.
1: 네.
0: 그런 표정부터 것처럼, 상당히 뭔가 오히려 비장미가 느껴질 정도로.
1: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오롯이 곡이 잘 전달되도록 사실 노력하는 거죠. 그 사회라는 것은 그냥 안내 정보 전달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관객들도 말을 좀 많이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것이 하나의 전체 극처럼
0: 네.
1: 하나의 어떤 콘서트의 어떤 그런 순간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좀 진행을 하고 사회도 봤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떤 분들께서 공연 사회를 이제 부탁하시면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런 걸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네.
0: 그것조차도 저는 보니까 확실히 네. 관객 들에게 더 다가가는 친화적인 그런 느낌을 좀 맞아. 받네요.
1: 네, 그러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0: 네, 그런 노력의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네. 누군가한테는 저도 이제 성악이나 뭐 클래식 공연들 한 번씩 보러 가면 네. 너무 좋은 구간들도 있지만 때때로는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 거지? 어떤 맥락이지? 마치 처음 그 전시 가서 전시 작품을 보는 것처럼 그런 낯섦을 느낄 때도 있거든요. 네.
1: 맞아요.
0: 네, 근데 그거를 어떤 해설과 함께 또는 이 곡을 썼던 어떤 작곡가가 어떤 상황에서 이 곡을 썼는지를 알고 그 곡을 들었을 때와 맞습니다. 모르고 들었을 때는 사실 천지 차이이잖아요. 네. 그런 노력들도 함께하고 네. 계시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렇게 무직회사 활동들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활동을 또 마무리를 또 짓고
1: 네.
0: 또 새롭게 2막을 여셨어요. 보니까 네. 여기도 느끼지만 남원시립 합창단에 지금 소속돼 계세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어떻게 거기서 무슨 직책과 무슨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1: 올해 초에는 단무장이었고요. 네. 올해 이제 저번 달부터 운영팀장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단원들
0: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그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일단은 이 합창단의 운영에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테너 단원으로 또 노래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엄청 바쁘시겠는데요?
1: 사실 근무하는 시간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예, 출근하면은 그간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또 그리고 이제 노래할 때 노래하고 끝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면은 시간이 진짜 순식간에 가버리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만나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이제 혼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집 가서 해야 돼요. 사실 이거는 시간에 근무 시간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잔업을 사실 증명해 주시면 좋은데.
1: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화예술과에서도 이해해 주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합창단에서는 우리 이우진 예술 감독님과 함께 정말 정통 클래식 그리고 또 더불어서 남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 12월에 이제 첫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6월에 6월에 봄 정기 연주회를 또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12월에 또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시립 음악단에서도 네네. 그런 공연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참 진안할 것 같아요.
1: 네.
0: 그 여정이 좀 홍보도 좀 해주셔도 되고.
1: 네네.
0: 예, 뭐 예.
1: 저희 일단 남원 시립 합창단은 그동안에 정말 많은 무대 작품들을 많이 올리고 또 합창 공연도 많이 하고 그동안에도 그랬는데 네. 이제 예술 감독님이 좀 달라지면서 또 어떤 발성적인 측면 그리고 네. 또 클래식 음악이 줄 수 있는 매력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다해서 자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했던 공연에는 가요를 우리 합창으로 또 하고
0: 가요를 합창으로요?
1: 네네. 요즘 많이 불리어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0: 네,
1: 어쩌다 마주친 그대.
0: 네, 송골매 노래를.
1: 네, 네. 이그르산 재즈 밴드랑 함께했고.
0: 네, 그러셨군요.
1: 네, 그런 음악들과 그리고 또 함께하고 있고 이번 이제 연말에는 송년에 맞춰서 또 대중적인 어떤 팝송이나 아니면 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가곡들을 또 잘 담아서 드리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 와중에 또 연구자로서도 또 노력을 해 나가고 계시다고요.
1: 네, 네, 네. 아, 지금 이제 대학원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0: 언제 또 대학원까지 갔어요? 그 바쁜 와중에.
1: 아, 이것도 사연이 좀 있는데 일단 그 요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네, 공부를 네. 해야 되는 이제 그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석사 논문까지 써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0: 그쵸.
1: 운이 좋게도 제가 석사 논문 쓰는 마지막 학번이거든요.
0: 네, 그게 운이 좋은 건가요? 매우 운이 좋으시네요.
1: 그러니까, 네, 아주 학구적으로 네.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논문을 쓰는 학번이 되어서
0: 네.
1: 지금 이제 조금 이따가 들으실 테너 엄정행 선생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왜 그것을 연구해야 되냐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근대부터 지금까지 근현대 네. 음악사가 굉장히 많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되게 많고 대단한 성악가 음악가들이 많이 있는데
0: 네.
1: 그 계보가 누군가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은 사실 네. 기사와 그리고 어떤 홍보물 그리고 AI를 통해서 아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쓰는 거는 2차 논문 그리고 네. 그런 정보를 전달 공신력 있는 정보를 만드는 논문들을 1차 논문이라고 문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1차 문서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지금 부재해 있어서
0: 그렇죠. 네. 근본이 되어 있는
1: 네네네. 그냥 객관적인 자료 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지금 한번 그런 것도 정리해 보면 어떤지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제안을 해주셨고 앞으로 이 연구를 계속 또 관련된 연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문헌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알고 계시잖아요.
0: 저도 이제
1: 네.
0: 네. 뜻하지 않게 네네. 기록관리학 논문을 썼기 때문이죠.
1: 네네. 네. 그런 거랑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0: 네.
1: 지금 그냥 음악만 해도 대중음악만 해도 연도별로 그냥 정리하면 정리가 나올 뿐이지 어떤 예술가들이 어떤 스타일로 이렇게 흐름에 있는지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엮는다면 네.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클래식 음악계에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논문도 잘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맞아요. 플레이어들, 정말 걸출한 플레이어들이 되기 위해서 네. 또 그런 선배님들을 보면서 보면서
1: 네.
0: 나도 저런 멋진 성악가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는 정말 많지만
1: 네네.
0: 반대로 저 멋진 성악가분의 그 과거 이야기를 왜 기록하지 않았지? 기록이 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좀 드무니까 어찌보면 그 역할도 지금 예찬 씨에게 적어도 이 석사 논문까지만 아니라도 주어졌다는 것은 네. 또 좀 다른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참고해야 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대가 이야기들 뭐 네. 엄정인 선생님도 계시고 조수민 선생님도 계시고요.
0: 네.
1: 또 뭐 김동규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요.
0: 그쵸.
1: 크나크게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연만 한번 둘러보아도 아 레퍼토리를 이렇게 구성했구나. 이분들이 그 시대에서 어떤 흐름과 함께 하셨구나. 이런 이야기들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면서 나큰 인사이트를 받겠죠. 클래식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냥 가치 중립적인 것들도 있을 것이고, 아주 말로 표현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적은데요.
0: 네.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들 지금 하고 있고, 연구해야 될 주제로 가지고 네.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작은 활동만 해도, 네. 진짜, 지난 10년만 우리가 활동했었던 기록을 하더라도
1: 맞아요.
0: 사실 그 지난하고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또 이제 그런 계보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사실 해야 되는데 결국엔 그 모든 것이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1: 네. 예. 시간과 비용?
0: 그렇죠. 그 그런 비용들이 사실 어쩌면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좀 필요한 작업인 것 같은데 지원이
1: 맞아요, 맞아요.
0: 좀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청년 예술가들을 응원하는 것도 너무 의미 있고 필요하고 성악가들이 걸어온 어떤 길들을 조명하는 길도 사실 너무 필요한 거라서 맞아요. 그런 소소한 것들을 국가적인 예산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게 도대체 예, 국가적인 예산이 도대체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이제 그런 좀 더 진보적인 네.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귀한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응원되는 마음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네. 좀 걱정도 되고 네. 네,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네. 워낙 짊어지는 짐이 많아지시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 네.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느덧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금방 가버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찬 씨께서 지금 걸어왔던 것들을 살짝 살펴봤어요. 자연스럽게 작은 아버지 덕분에 만나게 된 성악의 씨앗 덕분에 지금까지 길을 이렇게 이어오셨고 네. 중간 또 뭐 학교에 진학했었던 그런 과정들 또 무직회사 활동 그리고 지금 이제 시리음악단에 들어가서 운영 팀장으로 지금 네. 활동하고 계신데 네. 어떠세요? 테너 네. 조예찬으로서의 그 길 어쩌면 처음에 생각했었던 그 상상했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계신가요?
1: 늘 항상 제가 네. 그 상상해보지 못한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역시나 어떻게 그 이 저의 미래가 그리고 테너 조예찬의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또 감히 상상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0: 어쩌면 그런 어떤 인도하심에 따를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네요.
1: 그것도 사실 준비가 잘 안 되는 것 같긴 그래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의 장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들어간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노래를 할 것이고 또 연습하고 할 것 같아요. 이번에 독창회를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독창회는 어떤 좀 뭔가 기량에 대한 좀 힘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인지 독창회는 그래도 준비한 만큼은 부족하지만 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면에 너무 열심히 하고 내려오니까 살짝의 우울이나 사색이에 빠지게 됐나 봐요.
0: 공허함, 어떤 헛헛함.
1: 네. 내가 이 음악을 충분히 표현했나? 그리고 이 가사에 대한 전달 그리고 내가 지금 아쉽게 느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좀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음 독창회를 좀 다음 콘서트를 좀 제대로 좀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그런 방향으로 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더 쫓아가고 싶다 그리고 잘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들로만 남아 있습니다. 네.
0: 그러시군요. 그게 어쩌면은 뭐 헛헛함, 아쉬움, 네. 뭐 그런 다양한 감정들이 네. 결국 그 독창회가 주는 어쩌면은 네. 선물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돌이켜 보면 네. 그게 이제 원료가 되고 동력이 되어서 예찬 씨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더 나의 그 테너로서의 여정을 나아가고 싶은지를 네. 어쩌면 결정해 줄 수 있잖아요. 네. 약간의 나침반 역할. 조금은 따갑고 좀 날카롭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당연히 나의 그 저도 너무 그게 너무 힘들 때가 있거든요.
1: 너무 돌아보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0: 네. 네. 네. 그런 과정들이 네. 그런 미랄이 되시기를 네. 바라는 마음이 들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테너로서의 조예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네. 만나보니까 정말 다채로워요. 봤을 때는 어쩌면은 공연의 연출 기획자의 역할도 무직회사에서 네. 하셨던 거고요. 네. 그 무직회사는 브랜드도 만드셨던 거고. 네. 네. 그리고 또 지금은 어떤 실입 활동하시면서 시립예술단 활동을 하시면서 그 안에서 운영자로서의 네. 또 그 면모도 보실 수 있고 네. 또 지금 또 교육자이면서 연구자로서의 또 길도 지금 살짝 걸치고 있단 말이죠.
1: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지.
0: 네. 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의 그 뭐랄까 장점이면서 단점 같기도 해요. 네. 유능한 한 사람한테 뭔가 많은 일들이 주어지는 거는 너무 장점이지만 한편으로는 네. 너무 많은 멀티플레이어로서의 그 역할을 요구받는 네.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개되고 싶고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1: 네. 역시나 이제 노래를 좀 잘하고 싶다.
0: 일단 어디까지나 네. 다 노래를 일단 네. 잘하고 싶다가 뭐
1: 이런 일진이죠. 쪽으로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약간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요리를 참 좋아하는 편인데요. 요리에 가서 먹어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0: 커피도 좋아하시고
1: 네네 네. 요리 하는 게 재밌습니다. 네, 해서 이게 물어봐요. 이제 맛있는지 네. 뭐가 맛있는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요리하는 순간들이 좀 피곤하긴 해요. 하고 나서는 설거지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큰데 근데 이제 그 요리하는 순간에서의 시간들이 그 참 재밌어요. 그래서 뭔가 저는 그런 걸 제가 직접 하는 쪽에 좀 가까운가 봐요. 그래서 공연을 때로는 만들기도 하고 기획하기도 하고 또 하지만 제가 직접 하는 쪽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 그런 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같은 무대에 서 있는 사람들의 고충을 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에 서 있으면서 보여지는 연출에 대한 것들도 거기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아쉽다 아니면 어떤 조명이 아쉽다 아니면 객석이랑 소통이 아쉽다 저기 콘솔이랑 소통이 아쉽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아쉬움들이 생겼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그냥 고민했던 것들이 지금의 어떤 방향들 활동들에 자연스럽게 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도 조금 더 이제 넓은 시각으로 봐야겠지만 노래를 하면서 계속 삶을 좀 이어나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테너 조예찬으로서 노래의 그 본질, 1순위인 노래라고 하는 그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잘 해내고 싶다라고 저는 들리네요.
1: 네, 오늘 전체적으로 저희 노래 시작하면서 그리고 현재까지 좀 읊다 보니까 지금 자기 회고가 좀 되는 시간이어서 또 앞으로에 대한 어떤 뭐 두려움이 있었던 건 아닌데 좀 힘이 좀 생기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0: 그랬다면 저희도 너무 영광이고요. 네네. 그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사실 기록하고 싶어서 이 방송을 하게 된 측면이 있어서 너무 보람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게도
1: 이게 저도 누군가 이야기를 좀 잘 들어줘야겠어요. 잘 들어주시니까 생각이 정리가 되는 느낌들이 참 큽니다.
0: 감사합니다. 그럼 자 이제 어느덧 저희 방송도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전주 공동체 라디오 그리고 전주에 가면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또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하시고요.
1: 우리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에 가면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DJ님과 함께 나눈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주에 가면 테너 조예찬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전주에 오시면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지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찾아주시고 또 정말 아름다운 전주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대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 멘트가 있습니다. 네네. 제가 전주에 오면 조예찬입니다. 이렇게 외쳐주셔야 됩니다. 네네. 자,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수상한 초대석을 통해서 우리 대중들에게, 우리 지역민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테너 조예찬 씨 만났습니다. 이렇게 다재다능함이 우리 지역에 너무나도 보석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테너 조예찬 씨의 활동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주에 오면
1: 테너 조예찬입니다.
0: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1: 행복하세요.
0: 네, 엄정행 선생님의 보리밭 띄워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여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The vows of love we make will live until we die.

행복의 비결은 남으로 하여금 자신이 행복을 주는 존재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알베트의 말입니다.

0: 이다민의 낭독방 네 번째 책 출판사 문학동네의 장편소설 정세랑 작가의 설자운 금성으로 돌아오다를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250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연애는 무리이거 같다. 순서를 마친 낙사들과 춤꾼들이 월지에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물러갔다. 자은은 방향이 같아서 재밌다고 생각했다. 긴장을 놓지 않으려던 사람들도 이내 풀어져 몇춘 춤을 추었고 시를 지었고 노래를 불렀다. 대단한 실력들은 없었다. 조각조각 난 재주들을 경박하게 선보인 후 다음 날이 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었다. 자은은 못 지은 시를 싫어해서 아예 듣지 않았다. 듣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정말로 듣지 않을 수 있었다. 웅웅대는 소리 정도로 치고 마음을 밤하늘 높이 올려보내 연처럼 흔들리게 했다. 아까 매가 올라갔던 높이까지. 다른 모든 것들이 그렇듯 연애 역시 무르익을 때로 무르익은 다음에는 평연한 소강에 이르렀다. 음식은 바닥났고 즐길 것도 끝이 났다.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왕이 자리를 뜨며 돌아가라고 명해주길 슬슬 바라는 눈치였다. 그때 변소에 다녀오던 두엇이 비명을 질렀다.
1: 아이고, 저거 사람인가? 사람이 또 있네.
0: 몇몇이 왕을 돌아보았다. 왕은 미동도 없었다.
2: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누가 발을 헛디딘 듯하여.
0: 재빠른 자들이 나섰다. 물이 있으면 빠지는 사람도 나오는 법이지만 하필 좋은 뜻으로 베푼 연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왕의 심기가 불편할 만도 했다. 자은은 뱃놀이용 배가 사람을 건너기 위해 월지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자리에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았다. 특별히 빈자리가 보이지 않아 의아했다. 술을 마신 것은 초대된 사람들이다. 일을 맡은 이들이 장막 뒤에서 연회용 술을 마셨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다지 독한 술도 아니었기에 술과 상관없는 실족이려나 싶기도 했다. 유난히 밤에 눈이 어두워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2: 일어나라. 호은이 자은의 귓가에 대고 지시했다.
1: 예?
2: 그냥 있지요.
1: 일어나래도.
0: 호은을 따라 자은도 물가로 갔다. 배에 탄 사람들이 물에 엎드린 자를 노로 건지려 애쓰고 있었다. 이미 절명한 듯 노에 치이면서도 꿈쩍하지 않았다. 몇 번의 불만족스러운 시도 끝에 배 위로 건져졌고 이어 뭍으로 옮겨졌다. 뭍에서 혹시나 하고 등을 두드려 물을 토하게 하려 했으나 물이 별로 나오지 않았다.
2: 이 자는 아까 그 매잡이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멀쩡하던 사람이.
0: 자은은 왕을 돌아보았다. 왕은 여전히 그대로 앉아있었다. 돌로 깎은 절벽 같은 이마에 주름 하나 생기지 않았다. 다만 한 손을 올렸고 그러자 창을 든 병사들이 담벼락을 따라 쭉 둘러섰다. 집에 가긴 글렀구나. 자은은 생각했다. 그리고 매잡이의 죽음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죽음을 불러오게 될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매잡이는 눈을 크게 뜨고 죽어 있었다. 아까는 매를 바라보느라 매잡이를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어두운 색 옷을 입은 것도 흰 매를 돋보이게 하기 위함일 듯 했다. 이제와 살피니 쉬는 넘긴 사내로 어깨가 실팍해서 쉽게 물에 빠뜨릴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호은이 미자비의 목에 졸린 자국이 있는지 확인했다. 목주름은 짙었지만 줄의 흔적은

0: 없었다. 이어 뒤통수를 만져보고 옷을 들어올려 몸통을 확인했다. 파인 곳도 베인 곳도 찔린 곳도 없었다. 눈꺼풀을 들어올려 보게. 핏줄이 터졌는지 이자에게 병이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게. 진호령이 후은에게 시켰다. 흥분한 티가 났다. 일단은 깨끗합니다. 호은이 확인하고는 공손히 대답했다. 50이 넘었으니 급사도 드문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심장이 멈추거나 풍을 맞았다 해서 물로 떨어진 것은 기이했다. 바닥에 쓰러지는 것이 보통 아닌가?
1: 또 이런 일에 맞닥뜨리다니. 이쯤 되면 주인님, 자네가 문제인지 금성이 문제인지 생각이 많아지는구먼.
0: 어느새 인군이 다가와 자은 뒤에 섰다.
1: 어디 있었어? 여기저기 기웃거렸지.
0: 매잡이 근처에는 가지 않았나?
1: 그 아래 사람들하고는 말을 좀 나누었지. 매잡이가 우두머리 격인 듯 하던데.
0: 본 게 없나?
1: 음식도 따로 들고 가 매 곁에서 먹던데.
0: 누가 혹시 매를 노렸나? 매를 훔치기 위해? 빼돌리기엔 심히 눈에 띄는 동물이고 수명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을 테니. 죽이기 위해 훔칠 것일 가능성이 컸다. 매를 죽이면 왕에게 흠집을 낼 수 있다. 상서로운 동물이 흉한 죽음을 맞이하면 왕이 부덕한 것이 되기에.
1: 매가 사라졌습니다.
0: 뛰어오며 외치는 이를 보며 자은은 한숨을 쉬었다.
1: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신들이 알아볼 테니 자리를 피하심이 어떻습니까?
0: 왕의 바로 아랫단에 앉아있던 이가 왕에게 물었다. 중신없이 젊은 신하들 위주로 부른 자리였는데 혼자 나이가 있어 보여 누군지 궁금했던 이였다. 저분이 국학의 경이다. 자주 뵐 수 없는 분이니 잘 보아두어라. 호은이 자은에게 알려주었다. 자은은 갑자기 지니고 있었던 줄도 몰랐던 부러움에 마음이 솟았다. 어려운 공부를 하고 돌아와 자은도 국학에서 일하고 싶었다. 기왕이면 배우고 온 것을 가르칠 수 있다면,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다면 좋을 거라고 여겼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도 알면서도 그랬다.
1: 나는 피하지 않는다.
0: 왕이 답했다. 자은은 돌연 왕이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쩌면 저리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지. 뻐근할 법도 한데 처음의 자세 그대로였다.
1: 그대들도 이 일의 수면 아래를 볼 때까지 돌아가지 못한다. 마침 재주가 있다 하는 이들을 불러 모았으니 그 재주를 써 명명백백한 바닥을 드러내라.
0: 수면 아래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마치 밤에 월지, 검은 물을 손으로 퍼내라는 명처럼 들렸다.
1: 죽은 자를 마지막으로 본 이가 누구인가?
0: 국학의 경이 질문을 던졌다. 제가 병사들을 이끌고 가 데려오겠습니다. 진호령이 나섰다. 나서며 힐끔 자은을 돌아보았다. 기지를 한번 겨뤄보자는 뜻인 듯 했다. 이쪽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어찌 전해야 할지 곤란했다. 연회의 저편에 있던 일꾼들이 불려왔다. 상을 내오고 내가던 이들, 기회를 선보이던 이들, 월지의 새와 사슴을 돌보던 이들이었다. 그 수가 연회 참석자들의 3배에 이르렀다. 며칠 숙소로 돌아갔다가 도로 불려왔지만 대부분은 자리에 남아있었다.
1: 이자가 밖으로 사라지기 전에 누구와 함께 있었나?
0: 국학의 경이 직접 신문을 읽을 모양이었다. 학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역할이었다. 월지의 동물을 돌보는 자들이 얼마간 기억을 맞춰보더니 대답했다.
1: 내일 아침 매 교육을 계획하느라 미끼새를 다루는 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안 연애도 사냥도 없을 텐데 또 훈련을. 오늘 매가 많이 날아서 그런 다음 날은 또 날고 싶어 합니다. 미끼 다루는 자는 어디 있나? 새를 키우는 자들 속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다. 21둘이려나 제일 젊은 축에 속했다. 중요한 새일수록 경험이 많은 이에게 맡겨지는 게 아닐지 짐작할 수 있었다. 너와 말을 나눈 후 매잡이는 어디로 갔지? 매를 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가는 걸 보았나? 매를 챙기는 것까지는 보았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경이 몸을 돌려 여러 대게 물었다. 매잡이가 남과 다르게 먹은 것이 무엇인가? 그게 저희 음식이 따로 있긴 하지만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먹었다고 한다. 특히 매잡이는 식탐이 있는 편이라 자리에 앉지도 않고 물려온 상을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며 귀한 음식들을 삼켰다고 한다. 다른 연애 때도 빈번히 그래서 그러고 있는 걸 특히 눈여겨본 자는 없었다고도 했다.
2: 톡은 아닌 듯하군. 우연이라도 그런 식으로 톡살될 수는 없을 거야. 여기 있는 이들도 다 멀쩡하고.
1: 국학의 박사 몇과 경과 눈을 맞추더니 앞으로 나섰다. 신문을 이끄는 게 경이라면 박사들이 나서지 않을 수 없으리라.
2: 매를 훔치려던 자와 맙서다가 일이 된 거 아닐지 아릅니다. 매잡이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나 도둑맞은 매를 자주심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듣기에는 그럴듯했으나 자은은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2: 그런데 매를 훔치려고 했다면 그건 대대적인 계획이 아니었겠습니까?
1: 호은이 최대한 박사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크지 않고 연기 흐르는 목소리로 물었다.
2: 그랬겠지. 박사들 중 연장자가 대답했다.
1: 한두 사람이 갑자기 저지를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요?
2: 그렇게 눈에 띄는 힘매라면.
1: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연애 날이 아니라 평소에 훔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2: 이 사람아, 평소에 월지에 들어오기 힘드니까. 미끼아이야, 미끼아이야, 어디 있느냐?
1: 호은이 미끼 다루는 젊은이를 불렀다. 다른 이들 틈으로 물러섰던 젊은이가 앞으로 나섰다. 자은은 그자가 아이라고 불리기엔 너무 자랐다고 판단했다. 호은은 어떤 면에서 극히 영민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 상당히 무뎠다.
2: 매 훈련은 어디에서 하지? 월지에서만 하느냐?
3: 아니요. 넓은 곳에 나가서 합니다. 아무래도 매사냥이 살생이다 보니 절이 있는 곳을 피하여 또 구경꾼이 많아도 곤란하니 서랍을 벗어나 찾아둔 곳을 여러 번갈아 다닙니다.
1: 국학의 박사들이 난처해하며 수군거렸다.
2: 매를 훔치려던 자들이라면 그런 훈련을 나가는 날을 노려 이를 도모하는 게 훨씬 용이하지 않았겠습니까?
4: 그건 그렇군. 하지만 매잡이에게 매 말고 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매가 아니라면 이 자가 죽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2: 게다가 매가 사라졌잖은가?
1: 호은이 국학의 박사들에게서 고개를 돌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월지와 임해전은 사람들이 자유로이 드나드는 곳이 아닙니다. 원래도 그러하였고 매잡이가 죽은 채 발견된 지금은 더 단단히 잠긴 상태입니다. 임해전 밖으로도 궁이 이어집니다. 누가 매를 들고 나갔다면 병사들이 보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그러니 매는
2: 날아갔거나 날려졌을 겁니다.
1: 그 자리에 모여있던 이들이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면 날아간 매를 발견할 수 있을 것처럼
0: 그새 구름이 별을 가려 횃불이 붉게 번지는 영역을 벗어날수록 살피기 어려웠다. 매는 흔적이 없었다. 아, 그러고 보니 창부의 젊은 사한 사람이 속한 무리에서 뭔가를 기억해낸 듯한 모양새로 한두 걸음 걸어나왔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아, 그리 말하면 누가 알아듣겠나? 평소에 세금을 관리하고 재정을 꾸리느라 말할 기회가 그다지 없었을 젊은 사는 갑작스레 주민의 이목을 끌게 되어 귀까지 빨개졌다. 송구하옵니다. 그 작년인가 월지에 허드렛 일을 하는 이들이 봉으로 나온 쌀과 보리의 양이 수시로 맞지 않는다고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짧게 들여다본 적이 있사온데 창고에서는 쌀과 보리의 양을 정확히 재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중간에 누가 가로챈 것이 아닐지 하는 짐작에 다다랐습니다. 번거로워도 한두 사람 대표로 보내 대신 수령하지 말고 각자 직접 수령하라고 했더니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양이 맞지 않았을 적에 봉을 대신 수령했던 대표가 혹시 매잡이었던 게 아닐까요? 월지 일꾼들 중에 높은 자리였으니 말입니다. 죽은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편한 일은 아니겠지만 사가 말을 잘 끝마쳤다. 국학의 경이 눈살에 찌푸렸다. 이 말이 사실인가? 봉을 온전히 받지 못했던 자가 여기 있는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불편한 얼굴을 할 뿐이었다.
1: 네, 저 사를 창부로 보내 그때의 문서를 찾아야 할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않은 밤이 깊어 쉬고 계실 창부의 영 세 분을 다 깨워 이런 흉한 일이 일어났으니 창부 문서고를 샅샅이 훑게하옵소서. 부탁이라도 해야 할까? 있는 대로 구하지 못해.
0: 경무에 시달려 늘 잠이 부족할 창부의 장관들을 깨우고 싶은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었다. 경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월지의 일꾼들이 앞으로 나섰다. 죽은 자의 악행에 대해 증언을 하면 살인자를 몰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이었는데 사슴을 돌보는 여인이 대표로 나서 지난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저희도 차마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선왕 때부터 귀한 매를 돌보는 이 아닙니까? 당연히 믿었지요. 봉으로 받은 곡식이 좀 헐하다 싶은 적이 있었지만 기분 탓이려니 일이 바빠 허기가 쳤던 것이려니 하며 넘겼지요. 그런데 매잡이가 훈련을 나가 다른 이가 봉을 받아온 날에는 주머니가 묵직한 듯하여 같은 의심을 하게 된 이들끼리 저울과 추를 따로 구해왔습니다. 재어보았더니 매잡이가 나눠줄 때만 각자에게서 작은 저울추 하나만큼씩이 적었습니다. 교묘하게 빼돌린 것이지요. 제 딴은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왜 아라는 대로 고발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일꾼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매가 잘 죽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매를 키껏 잡아 길들여도 갇힌 채는 한두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 일이 흔하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흰매는 장하게도 오래 잘 버텨줬지요. 역물 중에 역물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희가 일을 크게 만들어 매잡이를 내보내고 새 매잡이를 뽑았는데 흰매가 죽기라도 하면 그건 큰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역물이라도 수명이 곧 다할 것이라는 셀머라여 매가 제명을 누리고 편히 죽고 나면 매잡이에게 따져 묻기로 정했던 것입니다. 사슴을 돌보는 이에 대한 꿩을 지키는 이가 말을 덧붙였다. 사슴은 꿩은 까마귀와 집바퀴들은 얼마든지 채워넣을 수 있다. 하지만 힘매는 힘들다. 귀하고 귀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선물이 되는 것이 매였는데 그 중에서도 빼어난 한 마리였다. 매잡이가 탐욕스러운 자라 해도 어쨌든 그 매를 죽지 않게 살려온 능력은 있는 게 분명했다. 영물이 죽어 화를 입을까 두려웠던 일꾼들은 매잡이가 봉을 훔치지 못하도록 직접 가서 받은 방식으로 바꾼 후 따져 묻는 일을 미루었다. 매잡이는 성품이 포악하였던가? 호은이 물었다. 월지의 일꾼들은 곰곰 포악하다는 말을 곱씹는 듯 했다. 포악하기보다는 고약했습니다. 차라리 곧장 화를 내는 포악함이었다면 지내기 쉬웠을 겁니다. 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으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넘어가는 척 하다가 상대가 잊었을 즈음에 자잘한 해를 끼치는 자였습니다. 거기까지 말하고 사슴을 돌보는 여인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매잡이가 죽어 슬프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잡이가 살아있는 쪽이 나았을 겁니다. 흰매는 매잡이뿐 아니라 우리의 자랑입니다. 귀한 사신을 위해 경사가 있는 날을 기리기 위해 공을 치하하는 자리를 위해 매가 계속 날아주길 원했습니다. 쌀과 보리를 좀 잃었다고 매잡이를 죽일 리는 저희 중에 없습니다. 자은은 매잡이가 없으니 이제 저 여인이 월지의 일손들을 끌어 마땅하다고 속으로 평가했다. 사슴보다 귀한 것을 돌볼 중책을 주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며 자은은 왕 쪽을 힐끔 돌아보았다. 왕은 미동도 없이 묻고 추측하는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덤처럼 무심해 보였다.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듣는 귀색이라도 있는 것이 아닌가. 왕에게는 그것이 없었다. 어딘지 매우 사람 같지 않은 부분이 왕에게 있었다. 정말로 뼈가 다른가? 등을 만져보면 다르고. 그래서 저 거인이 일어나 우리를 베어버린다 해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가? 저 왕은 나를 죽일 수 있다. 여기 모두를 죽일 수 있다. 그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데도 한시도 잊을 수 없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저 무서운 왕의 눈에 띄느니 바다를 다시 건너고 말지. 자은은 몸 안쪽에 어디선가 서늘하게 떨려 마치 알아눕기 전 오한이 드는 것처럼 뼛속까지 시큰해졌기에 그리 마음먹었다.

함께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 진행의 이다민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하신 밤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하루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 산책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동안 우리는 자연과 가까워지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걷는 산책을 통해 우리는 매일 느낀 감정이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또한 꾸준히 산책을 하며 얻는 건강의 이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심신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창의력까지 증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꼭 산책을 추천해 봅니다. 작은 변화가 큰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진성의 구말리 인생 들으시면서 진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김상희, 괜찮아. 오승근, 내 나이가 어때서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아석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석정은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소고돌이에 있는 정자이며 2002년 5월 30일에 익산시 향토유적 제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금마면 소고돌이 서계마을의 산중턱에 위치하며 1934년 소진홍이 선조 대대로 살아오던 자리에 터를 닦아 건립하였습니다. 뒤쪽은 숲으로 이어지고 앞으로는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기단 상면은 현재 시멘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그 위에 한자 높이의 미늘림, 원형 초석을 놓고 두리 기둥을 세워 정면 3간, 측면 2간의 정자를 남서 방향으로 구성했으며 정면은 3간 모두 6자 1820cm로서 주간이 일정하며 측면의 주간은 5자 1520cm 길이입니다. 마루는 오물마루로 1m 높이로 비교적 높게 구성하였는데 기둥뿌리와 마루를 구성하는 멍에 사이에 사람 인자형으로 기둥마다 가세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 익산 금마면 아석정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왕소연, 그 여자, 유강, 스쳐간 사랑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원장입니다. 여름이면 유독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겨납니다. 휴가 기간에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피부가 뜨거워지거나 심한 경우 가렵고 물집이 잡히는 일광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또한 여름의 고온 다습한 환경은 미생물이 살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부 미생물의 숫자가 증가하여 접촉성 피부염과 진균성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름이면 쏟아지는 땀이 여러 가지 분비물들과 섞여서 피부에 흐르게 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은 자외선이 강해집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0: 전에 바르는 것을 권장하고, 야외 운동이나 물놀이를 할 때는 1시간 간격으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여러 번 발라야 차단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단제 외에도 양산이나 챙이 긴 모자를 착용하고 열을 적게 흡수하는 밝은 색상의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 건조한 피부는 피부염을 발생시키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체내 수분량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햇빛으로 인해 피부가 달아오르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는 실온 정도의 물을 수건에 적셔 얼굴에 붙이면 피부열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얼음찜질은 피부에 무리가 갈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수욕장,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경우에는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피부에 남아있는 염분, 염소를 충분히 씻어내고 열감을 식힌 후 로션으로 보습을 해줘야 합니다. 간혹 세안을 여러 번 하거나 피부를 세게 문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지치고 힘들지만 시원한 바다와 같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대한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 정혜원 현 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서지연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서지연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소리 문화 콘텐츠 쇼에서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서지연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그거 네.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서재현 씨.
1: 네.
0: 서재현 씨, 이 노래, 그 남자에 대한 노래잖아요.
1: 네네.
0: 어때요? 이렇게 노래하시면서, 네. 이렇게 우리 앞에 어머니들도 있고, 네. 여자분들 계시는데, 표정이 어떤가요?
1: 그냥 무조건 막 나와서 춤을 많이 추시더라고요.
0: 무조건?
1: 많이 나오셔서 춤을 많이 추고,
0: 네.
1: 흥겹게 생각을 하세요.
0: 오, 네. 노래 내용에 관심이 없고?
1: 글쎄, 그 남자분들은 좀 좋아하는데, 여자분들은 네. 그냥 무대답이고 거의 춤만 추시더라고요.
0: 거의 아, 춤만?
1: 네.
0: 아, 여자분들이 흥이 많으신가 봐. 아, 또 예쁜 서재현 씨가 앞에서 노래하니까 막 흥이 나가지고 막 춤을 위주로 추시는가 보구나. 노래를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로 노래를 하시게 됐나요?
1: 제가 집이 평택인데요.
0: 네.
1: 경기도 저기 강주에서 가수님이 누가 펑크냈다고 대신 좀 와서 좀 이 노래 좀 불러달라고.
0: 아.
1: 그래서 그 노래를 가서 대신 가서 불렀다가.
0: 네.
1: 그거 이제 유튜브 올라간 거 보고 누가 찾아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0: 네.
1: 아, 처음엔 안 한다 그랬었어요.
0: 그랬다가
1: 이제 한 6개월 지나서 이제 자꾸 전화가 오고 나쁜 사람 아니라고 저는 또 사기꾼인 줄 알고 처음에는 경계를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요. 성남 계시는 분인데 저를 이렇게 가수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분이.
0: 아.
1: 지금은 연락이 안 돼요.
0: 아 그래요?
1: 예, 예.
0: 오.
1: 덕분에 가수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그분이 뭐 가수였어요?
1: 가수는 아니고
0: 네.
1: 그분이 이제 저를 찾아서 가수를 키우고 싶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0: 아.
1: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0: 네.
1: 아유, 작곡가 뭐 누구한테 받으라서 그런 사람한테 받으려면 안 하는 게 낫겠다고.
0: 네.
1: 가수도 아니면서.
0: 와.
1: 네, 유명하신 분 그래도 저기 뭐 정주희 선생님이나 뭐 좀 유명하신 분 김병건 선생님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0: 네.
1: 정주희 선생님 전화를 딱 걸어서 바로 그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와.
1: 그래서 꼼짝없이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0: 아, 그러면 지금 방금 네. 그 들었던 곡이.
1: 네, 정주희 선생님이 작곡하신 거예요. 작사, 작곡.
0: 당신은 네. 멋진 남자?
1: 네네. 옛날에 오. 그 지현미 선생님 그 메들리 막 대박 났었잖아요.
0: 네.
1: 그 메들리 하신 분이에요. 올겐으로.
0: 아, 메들리.
1: 예. 예, 예, 예.
0: 오. 그러면 서지현 씨도 네. 그 메들리 영향이 좀 있겠네요.
1: 네, 그래서 저도 메들리를 했습니다. 시작을 메들리로 시작해서
0: 아.
1: 메들리 그 CD를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 노래를 또 바람의 남자를 제가 받았어요.
0: 아. CD를 팔아가지고 수입이 좀 있어서
1: 네.
0: 또 돈이 좀 생기니까
1: 그걸 아, 받아서
0: 거기다 또 재투입을 했구만요.
1: 네네.
0: 오, 아 그러셨구나. 네. 오, 메들리는 사실 쉽지가 않은데 노래를 지금 잘 하시는데 그래도 정말 네. 그때 당시에 노래가 많이 거시겠나 봐요.
1: 그래서 정주희 선생님이 뭐 애지가나 그 이제 같이 저를 데리고 가신 분이
0: 네.
1: 5명을 뺀지를 났대요.
0: 오.
1: 패스 했는데 저는 합격했다고 신기하다고
0: 오.
1: 그 자리에서 아. 그냥 메들리 신청을 해라 그래서 제가 그냥 쭉쭉 적어놓고 왔거든요.
0: 와 노래를 잘하셨나 보다.
1: 그때는 좀 젊었고 오. 그랬으니까.
0: 이야 가수 이렇게 음반 내고 하다 보면 또 옛날에는 메들리가 정말
1: 네.
0: 대세였잖아요.
1: 네, 네.
0: 물론 요즘에는 이제 뭐 유튜버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1: 네.
0: 그래도 그 가수분들이 메들리 CD를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었거든요.
1: 네.
0: 어떻게 그냥 메들리부터 시작했다는 게 참 행운을 잡으셨네요.
1: 그 선생님이 메들리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
0: 네. 네,
1: 메들리를 시작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벌면 그걸로 편곡을 내서 시작을 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0: 와 그때가 네.
1: 그때가 제가
0: 네.
1: 좀 40대
0: 40대
1: 후반. 네.
0: 40대 후반
1: 네.
0: 오,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음반을 내 가지고 좀 재미 좀 봤어요?
1: 재미 봤어요.
0: 아, 그래요?
1: 예. 네, 그리고 삼성 음반에서 밀어 주셨어. 우리 선생님이 거기다 얘기를 하셔 가지고.
0: 어.
1: 네, 그래서
0: 그때 오.
1: 그때가 한 2008, 9년, 10년 요때쯤인데요.
0: 네.
1: 근데 CD가 잘 팔렸어요.
0: 아.
1: 네. 또
0: 단독 메들리예요? 아니면 섞여져 있는?
1: 저 혼자 40한 곡을 1집, 2집 그 안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0: 이야.
1: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휴게소마다 다 풀고 전국 뭐 부산 전라도 다 풀어가지고
0: 네.
1: 그때는 또 섭외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오, 한자가 얼마 CD. 안 됐는데 예, CD 네. 때문에
0: 아.
1: 제가 생각할 때는 가서 이렇게 녹화하고 뭐 행사하고 오면은 그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는데
0: 네.
1: 메들리 이 판매했을 때는 기억을 다 하시더라고요.
0: 아.
1: 서지연 메들리 그리고 오. 연락도 오고 그래서 목계나루 그쪽에서도 많이 충주 쪽에서도 연락이 많이 와서
0: 네.
1: 간 적 있고 전라도 저기 영광까지 간 적 있어요.
0: 영광까지?
1: 예.
0: 와 메들리로?
1: 네 메들리가 확실히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0: 아 네. 메들리는 일반인들은
1: 네.
0: 그 사가지고 그냥 차 딱 넣어놓으면은 네. 그냥 취하장창 돌리잖아요.
1: 그렇죠. 예, 예.
0: 그러니까 그냥 요즘에는 노래 한 곡도 제대로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귀찮아가지고.
1: 그리고 유튜버가 있으니까 다 예, 그걸로 보고 예. CD를 이제 안 사고 또 이제 CD USB로 또 차가 또 다 USB만 꽂게 돼 있어서.
0: 네.
1: 이제 CD는 이제 한 개도 넘어갔고 CD USB는 또 이제 한 곡 들으면 또 그 기억을 못 한다고 이제.
0: 네.
1: 제목이 다 안 써 있어서.
0: 네.
1: 그래서 그게 조금 좀 덜 팔리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0: 그죠,
1: 예. 예, 예.
0: 오.
1: 메들리 하신 분들이 지금 저도 저 명작 그 아이넷 실버 아이넷 방송 거기 이제 거기서 부회장 맡으면서 이제 노래 녹화를 많이 했는데
0: 네.
1: 그러면서 그 또 회원들끼리
0: 네.
1: USB를 이제 자기 노래 타이틀곡 두 개씩 세 개씩 해갖고 이제 휴게소에다가 냈어요.
0: 네.
1: 했는데 그게 옛날 제가 CD 팔 때보다 아주 반의 반도 안 팔리더라고요. 지금 USB가
0: 아 네. 옛날보다요?
1: 예예
0: 예.
1: 그 유명하신 가수분들이 저보다 활동하시고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섞여서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려요 잘.
0: 요즘에는 완전히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1: 예.
0: 요즘 팬덤이 있어가지고
1: 네네.
0: 저 젊은 오빠들이 나와야지.
1: 네?
0: 뭐 옛날에 뭐 명성을 떠친 네. 뭐 이런 분들 노래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1: 그러니까요.
0: 상황이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데.
1: 그러게 말이에요. 예.
0: 그렇다고 해서 예, 뭐 젊은 사람들이 특별한 막 히트곡이 있는 것도 아닌데.
1: 맞아요.
0: 네. 그때 메들리 하실 때 좀
1: 네.
0: 힘들었던 건 어떤 거예요?
1: 메들리 그때 뭐 경험 없이 막 해가지고
0: 네.
1: 처음이니까 뭐 그렇게 겁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0: 네.
1: 그냥 부르고 그냥 바로 해서 그냥 바로바로 해서 그냥 나갔던 것 같아 그때.
0: 아, 그럼 연습은 어떻게 해? 노래 연습을 아까 40 몇 곡이라고 하는데
1: 제가 이제 그 직업이 70파고 네.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0: 아~
1: 아무래도 노래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0: 아~
1: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노래를 잘한다는 얘기를 선생님한테도 들었어요 제가.
0: 아~
1: 그래서 녹음할 때 뭐 보통 한 3일 한 것 같아요. 41곡을.
0: 와, 진짜 빨리 하셨네.
1: 네. 그리고 야. 또 메들리는 뭐 믹싱, 튜닝 이런 게 없잖아요.
0: 네.
1: 뭐 더빙 해가지고 또 바로 나가잖아요.
0: 네. 네.
1: 그래가지고서는 그때는 그걸로다가 제가 재미가 있으니까 아, 가수에도 돈을 많이 벌겠구나. 안 아. 떠도 되겠구나. 안 떠도 이게 아. 벌리는구나.
0: 아.
1: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0: 오.
1: 근데 막상 가수 되고 이제 몇 년 지나고 이제 10년, 15년 지나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힘들어요.
0: 네.
1: 옛날보다.
0: 아, 그러시구나.
1: 네.
0: 야, 좋은 경험을 또 이렇게
1: 네.
0: 갖고 계시네.
1: 네. 오.
0: 그럼 여기서
1: 네.
0: 노래 한 곡 듣고
1: 네.
0: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네.
0: 서지현 씨의 곡 당신은 멋진 남자 들어보겠습니다.
1: 네. 갑자기.

0: 서지현 씨의 곡.
1: 네.
0: 당신은 멋진 남자 잘 들었습니다. 서지현 씨.
1: 네.
0: 옛날에 네네. 그 고속도로 음반 네. 내려면 네. 돈이 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들어간 건가요?
1: 그 당시에는 좀 뭐 악기를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1집 네. 할 때는 1집, 2집 두 개가 들어갔을 때인데요. 1집에는 그냥 정주희 선생님이 네. 올겐하고 이제 기타만 넣어가지고 한 세 번을 하시더라고요.
0: 네.
1: 더빙을 세 번 해갖고 그냥 나가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안 들게 해주겠다고.
0: 네.
1: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다 뭐 녹음까지 다 합쳐서 네. 한 2천만 원도 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0: 아, 녹음까지 한 예, 2천만 원?
1: 40한 곡 했는데.
0: 40한 곡?
1: 예.
0: 오.
1: 녹음비가 좀 많이 들었죠, 들기는. 3일을 했으니까.
0: 네, 이야, 정말 대단하시다.
1: 저작권비가, 노래가 많으니까 저작권비가 좀 만만치 않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당시. 다 사서 넣는 거잖아요.
0: 네네. 네.
1: 오. 그게 좀 많이 나왔었어요.
0: 아, 저작권비를, 네. 그때는 저작권비를 받나봐요.
1: 예, 네, 그 사서 넣어야 되니까.
0: 아.
1: 안 되니까. 곡당 뭐 얼마씩 이게 다 틀리더라고요.
0: 네.
1: 그때 사보니까.
0: 오.
1: 그 이제 노얄 딱지가 있고 판매 딱지 있고 이제 뭐 비매품 딱지가 있는데 판매를 네. 해야 되니까 저는 노얄 딱지를 해야 되니까
0: 네.
1: 이제 그 쉽게서 이제 딱지를 붙여서 팔아야 되니까 그것도 좀 비쌌고 한 2천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지금
0: 그때 당시 몇 장이나 나간 것 같아요?
1: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6천 장을 했었는데요.
0: 네.
1: 또 더 추가로 해가지고 또 6,000개를 더 한다 그래가지고
0: 네.
1: 2,000개 세 번을 더 해가지고 그러니까 6,000개
0: 12,000 정도
1: 12,000엔에서 네. 400개 남겨가고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0: 오.
1: 400개는 이제 더 안 나간다 이거는 알아서 해라고.
0: 네.
1: 제가 그 행사 다니면서 만 원씩 팔았습니다.
0: 원가는 다 뺐네요.
1: 네, 빼고 남아서
0: 네.
1: 제가 또 바람의 남자 편곡을 냈습니다. 그 돈으로.
0: 아, 그 돈으로.
1: 예.
0: 와, 멋지시다. 오. 행사를 이렇게 멀리까지 가본 곳은 어디예요?
1: 영광.
0: 영광?
1: 예.
0: 영광은 뭐 하는 행사였어요?
1: 영광 예술의 전당에서 그때 무슨 축제를 거기서 하시는데
0: 네.
1: 그때 메들리를 이제 들으신 분이
0: 네.
1: 여기 한번 올 수 있겠냐고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한테 네. 전화 왔는데 선생님이 그리 전화를 한번 해보라 그랬나 봐요. 그리고 저한테 네. 전화번호를 알려주셔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 왔는데
0: 네.
1: 뭐 여기까지 올 수 있겠느냐고 아유, 갈 수 있다고요. 그랬더니 그때는 진짜 아주 초보고 노래도 그렇게 뭐 무대도 막 착착 막 활기차게 하지도 못하는데도
0: 네.
1: 그냥 뭐 그 좀 돈도 좀 꽤 많이 주셨고
0: 예.
1: 그 올라올 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날아가는 기분으로 올라왔었어요.
0: 와, 이야.
1: 영광이 뭐 엄청 멀잖아요. 평택에서.
0: 그러죠. 그 영광스러운 데를 갔다.
1: 예. 진짜 영광스러웠어요. 영광회를.
0: 아, 그러시구나.
1: 네.
0: 와, 최대의 효과를 봤네요.
1: 네.
0: 오.
1: 거기 가서 170만 원 가지고 네. 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0: 와, 그때 당시 170만 원이면 와.
1: 컸어요.
0: 진짜 큰 거죠.
1: 네. 너무 좋았어요. 아주 기분이.
0: 이야, 좋았어요. 진짜 네. 날아가시겠네.
1: 날아가는 기분으로 아주.
0: 네. 여, 참 축하드립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노래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셨을 때는 언젠가요?
1: 가수이니까
0: 네.
1: 어딜 가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존중을 해줘요. 많이.
0: 네.
1: 어디 가나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가수이니까 이제 많이 무시를 안 하더라고요. 누구든.
0: 오.
1: 많이 인정해주고 또 가수이니까 또 뭐 어디 가는 것도 이렇게 좀 자리를 좀 차 가도 이렇게 우리 행사 갈 때도 막 자리를 호루라기 불면서 막 비켜주잖아요.
0: 네네.
1: 그럴 때마다 으쓱하고 우리 딸이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엄마 너무 기분 좋다는 거예요. 가수가 이런 재미가 있네.
0: 아.
1: 쭉 보여주면 바로 그냥 호루라기 불면서 이렇게 다 막아놨다가 이렇게 열어주고
0: 예.
1: 그럴 때 기분 좋고요.
0: 참 약간의 의전 받는 기분이
1: 예, 예, 예.
0: 좋다는
1: 배우를
0: 거죠.
1: 배우를 많이 받으니까
0: 네.
1: 첫째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0: 오, 아 이거 또 그런 데서 또 네. 보람을 느끼는군요. 네.
1: 지금 제가 또 칠공파의 네. 라이브를 평택에서 하고 있어요.
0: 네, 네. 네.
1: 그런데 거기서도 가수니까 함부로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7년을 했는데.
0: 오, 그래요.
1: 예, 와. 따라서 그 대우받는 게 참 많고 가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인정을 해주고.
0: 아, 네. 참. 네.
1: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제가.
0: 네. 오, 네. 몸으로 그냥 네. 내가 약간 그 뭐 대우라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네. 어, 가수로서 예우를 좀 해주는 게 네. 너무 좋다는 거죠.
1: 예, 예, 예.
0: 오, 아, 좋습니다. 네. 가수로서 어, 서지현 씨 그 장점이 있다면 아 나는 이런 게 좀 장점이 있어 그게 어떤 걸까요?
1: 가수로서 제가 노래를 참 좋아하거든요.
0: 네.
1: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또 이제 어디를 가서 이제 무슨 행사할 때 제가 그냥 가서 친구 무슨 뭐 동무 뭐 동무대 뭐 이런 데 이제 행사할 때도 친구니까 가서 그냥 불러줄 수도 있고 그래도
0: 네.
1: 그냥 해주니까 또 너무 고마워하고요. 어떤 때는 그게 네. 또 참 보람 있더라고요. 감사하다고 막 여기저기서 선물 막 갖고 오고 집에도 네. 또 갖고 오고 막 이래서 참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또 요양원 네. 어르신 계시잖아요. 많이.
0: 네.
1: 저희 엄마도 요양원에 좀 계셨었는데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잘 이렇게 막 노래하고 그러면은 어떤 분은 막 노래 너무 잘한다고 막 손잡고 막 나오셔서 춤추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고
0: 네.
1: 때로는 찡할 때도 있지만
0: 네.
1: 저희 엄마 같아가지고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봉사할 때 그때가 참 보람 있는 것 같아요.
0: 오,
1: 제가
0: 아.
1: 경기도 강주
0: 네.
1: 저기 또 전라도 강주 저기 평택 용인 이쪽으로는 제가 봉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0: 네.
1: 이화원회를 다닐 때마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또 이 뽕짝 노래를 좀 좋아하고 많이 부르다
0: 네.
1: 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0: 아, 네. 아 봉사를 네. 통해서 많이 보람을 네. 느끼시는군요.
1: 예, 예. 이렇게 축 쳐서 앉아 계시다가도 제가
0: 네.
1: 노래 불러 막 일어나서 춤추려고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 볼 때마다 제가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0: 네. 네. 아이고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네. 서지현 씨의 네. 두 번째 곡 네. 어쩌다 나 당신을 네.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이 곡이 그 음반 네. 팔아가지고
1: 네. 네. 네.
0: 좀 짭짤했던 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1: 네. 네. 네.
0: 서지현 씨의 네. 두 번째 곡 어쩌다 당신을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서지현 씨의 곡 어쩌다 당신을 잘 들었습니다. 요즘 서지현 씨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떤 건가요?
1: 제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0: 아, 유튜브?
1: 네네. 예. 실방.
0: 예, 예.
1: 준비 다 해놨어요, 이제.
0: 아, 준비 다 해놨어요?
1: 네, 일요일부터 하려고요. 돌아오는 일요일부터.
0: 아, 요즘 관심사는?
1: 네.
0: 유튜브. 예. 오. 왜 갑자기 유튜브를 생각하셨어요?
1: 그, 유튜브를 이제 뭐 많이 하긴 하잖아요, 가수님들이.
0: 네, 거의 다 하죠. 네,
1: 거의 다 하니까 또 추세 따라 흐름에 따라 저도 좀 해볼까 그런 생각으로 좀 시작을 다 준비해놨는데
0: 네.
1: 잘 될지 안 될지 좀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말주변이 좀 없어가지고
0: 네.
1: 재밌게 좀 잘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요, 제가.
0: 그래서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
1: 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0: 아, 노래보다도 지금 말주변
1: 네.
0: 때문에
1: 네네네.
0: 노래만 잘하면 다 들어옵니다. 네. 네, 가수니까. 오.
1: 노래하라 그러면 겁은 안 나는데
0: 네.
1: 얘기, 말 이런 쪽으로 가면 제가 아주 그냥 길을 못 핍니다.
0: 아, 현재까지 말씀 잘하셨는데요. 네. 오. 그 노래를 연습하실 때는 네. 주로 어떤 장르를 많이 연습하세요?
1: 주로 지금 트로트 쪽으로 제일 많이 하죠.
0: 아, 제가. 트로트 쪽으로? 예, 예. 어떻게 이렇게 각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습실을?
1: 각에서 합니다. 저는.
0: 아, 각에서?
1: 네네.
0: 와, 현장감이 있네. 아,
1: 또
0: 직접?
1: 예. 예, 손님도 또 오시면 또 노래 가수니까 노래 들으려고 뭐 대전에서도 왔다.
0: 네.
1: 뭐 천안에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노래를 예. 또 청하세요.
0: 아.
1: 그래도 노래도 하면 또 팁도 좀 만만치 않게 주시고.
0: 네.
1: 그래서 장사하는데 좀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0: 와.
1: 가수이다 보니까 장사할 때도 아, 이렇게 좋구나.
0: 오.
1: 네, 그런 때 보람을 좀 많이 느껴요.
0: 와.
1: 그냥 아마추어가 아무 그냥 일반인이 하면은 그런 팁 같은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네.
1: 네, 그렇습니다.
0: 네. 하여튼, 네. 윤활유가 많이 들어오네요.
1: 네. 가수라서 좋은 게 참 많아요.
0: 네. 네. 오.
1: 가수니까
0: 네.
1: 어떤 때는 뭐 밥도 그냥 먹고 가라고 막.
0: 와, 그래요?
1: 예, 예.
0: 평택으로 이사 가야 한다.
1: 한번 오세요.
0: 예, 아니 평택은 네. 그냥 가수면 밥도 그냥 먹고 가라나 봐요.
1: 아니 저희가 그때 전화 드렸을 때
0: 네.
1: 정경희 씨랑 그때 옆에서 제가 대접 한번 한다고 오시라 그래라고 제가 옆에서 그랬었는데 못 들으셨나요?
0: 아, 그래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1: 한번 평택 찍어 오세요.
0: 아, 그러니까요.
1: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0: 아, 평택에 인심이 좋으신가 봐요.
1: 거기 저수지도 있고 칠곡 저수지도 있고요.
0: 네.
1: 그 식당가가 쫙 있어요.
0: 오.
1: 공기도 좋고요.
0: 네.
1: 한번 오세요.
0: 네, 지금 네. 평택에서 오시라는 네. 분이 지금 몇 분 계시는데
1: 아.
0: 1코스로 서지현 씨한테 먼저 가야겠네.
1: 네. 네. 그러셔요.
0: 그래도 메들리를 하시는 네. 가수님인데 지금 평택에 지금 메들리한 가수님은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
1: 아,
0: 네. 그 서지현 씨가 지금 오시면서 네. 뭐 직업들이 있다면 네. 뭐 주로 어떤 거셨어요? 뭐 한두 가지.
1: 네,
0: 뭐.
1: 제가 직업 했던 거요.
0: 네.
1: 지금 현재는 먼저 7080으로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0: 네.
1: 제가 의류 공장을 했습니다.
0: 아,
1: 옷 만드는 의류, 여자
0: 공장?
1: 숙녀복. 예.
0: 와, 숙녀복?
1: 예.
0: 뭐 양장.
1: 예. 숙녀복 그 사람 한 1200명 정도 이렇게 데리고 하고 하는 봉제 공장을 했어요. 제가 페페꺼, 반도 패션, 뭐 시시클럽, 뭐 옛날에 이제 SS 패션 이런 거.
0: 그랬어요. 예. 그럼 그때는 서울에 계셨었겠네요.
1: 네, 서울에. 그래서 가리봉에 살았다고 아까.
0: 아, 그랬구나.
1: 그래서 공장을 했습니다, 제가.
0: 오, 그때는 정말 예.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1: 예.
0: 예. 저도 옛날에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런 쪽에서 아, 그러시구나.
1: 사람 다루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 힘들어요.
0: 네.
1: 갑자기 막 이름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안 나오고
0: 네.
1: 무단 결근할 때 참 힘들고
0: 네.
1: 외로상이 많은데 이 가수는 이제 그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수는 제가 이제 마음 먹은 대로만 하면 되는데 제가 혼자 하는 건 쉽겠다 했더니
0: 네.
1: 해보니까 이거 갑자기 이제 오늘 같은 날도 목이 가라앉고 갑자기
0: 네.
1: 예, 목이 가라앉고 이것도 인력으로 안 되는구나. 어떨 때는 컨디션이 좋아하고 노래 잘 될 때가 있고 네. 어떨 때는 목이 정말 가라앉아갖고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노래가 정말 안 될 때가 있고 정말 잘하고 싶은데 가면 더 목이
0: 그 심적인 예. 그런 게 좀 있죠.
1: 네, 예, 그게 예. 있더라고요.
0: 예, 참 노래 안 하신 분들은 그걸 조금 이해하기 예. 힘든데 노래 하신 분들은 네. 일단 그 딱 날짜가 잡히면 네. 그때부터는 뭔가 좀
1: 긴장을 해요.
0: 항상 그 머리에 뭐가 남아 있고
1: 예, 아무리 경험이 있고 예. 많이 다녔다 해도 예. 긴장을 하더라고요.
0: 시간이 내일이다 네. 하면 이제 오늘은 네. 진짜 입맛도 없고 네. 네. 예. 예, 진짜 그잖아요. 예.
1: 네 맞아요.
0: 밥맛도 없고 예. 참 진짜 근데 왜 하는가 모르겠어요 가수를.
1: 근데 이것도 예. 이 가수를 한번 딱 발을 디뎌 놓고 이제 안 하는 거는 참 쉬운 게 아니에요.
0: 네, 왜냐면 중독이네.
1: 중독이에요. 중독성 있어요. 네.
0: 큰일 나네. 큰일 났어. 뭐 약도 없네.
1: 네, 이건 진짜 네. 약 없어요.
0: 약 없어요.
1: 끝까지 가야 돼요.
0: 끝까지 가야 돼요.
1: 네.
0: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어떻게 약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오늘 또 내가 약을 못 찾네.
1: 없습니다. 약.
0: 끝까지 가야 돼.
1: 네, 네.
0: 아이고 참말로 아 진짜 딱 그 와닿네 네. 말씀이 네. 그 말씀이. 네. 진짜 지금 서지현 씨가 하시는 네. 말씀이 제 얘기 지금 하는 것 같아. 저 보고 지금 관상을 꿰뚫어 보는 느낌.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 네. 그걸 했으면 내가 복채를 많이 놨는데 너무나 시원시원하게 긁어주셔가지고. 네. 서지현 씨가 이렇게 오시면서 인생곡이 네. 하나 있다면 어떤 곡일까요?
1: 제가 이제 인생곡. 제가 제 노래 중에서도 인생길이라는 게 있거든요.
0: 아 인생길이요?
1: 네 있는데 네. 그 노래는 뭐 이제 여기서 제가 신청을 안 했는데
0: 네.
1: 참 저 가사를 제가 썼어요.
0: 아 그러시군요.
1: 예예. 예. 뭐 굽이굽이 뭐 어디 방송 가려 그러면 비가 막 오고 뭐 이제 그럴 때도 있고
0: 네.
1: 또 가사만 너무 잘해 주셔갖고 막 기억에 남아갖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감도 느끼고
0: 네.
1: 그 여러 가지 등등 있잖아요 이게. 네, 가수 길도 사실 쉬운 길은 아니라고 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면이 많아요.
0: 네.
1: 재밌고 즐겁고 행복할 때도 많지만
0: 네.
1: 때로상도 있잖아요, 나름대로.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인생길을 제가 썼는데 그 가사가 조금 제가 살아온 거
0: 네.
1: 써놨었어요.
0: 아, 네. 그 세월의 네. 모든 거를 그냥 네. 글로 표현하셨군요.
1: 네. 글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0: 네, 아 그렇군요, 네. 인생곡이.
1: 네. 제 노래를 제가 지금 여기에 다 뜨지 않아가지고 여덟 곡이 있는데 뜨지를 않았어요. 여기
0: 네.
1: 여덟 곡 있지만
0: 네.
1: 오늘은 제 노래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진솔이 가수님 노래
0: 네.
1: 사랑바람을 신청을 해놨어요, 제가.
0: 네. 아, 역시 경험이 많으시니까
1: 네.
0: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 네.
0: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랑바람.
1: 네.
0: 네. 아, 좋습니다. 네. 앞으로 서지은 씨가 뭐 희망하는 뭐 어떤 꿈이 있나요?
1: 아, 저는 가수로 계속 올라가고 싶습니다.
0: 아, 계속?
1: 네.
0: 계속 그냥 이렇게.
1: 나이는 뭐 먹어가지만.
0: 네.
1: 그래도 제가 이제 그 메들리 할 때만 해도 너무 부풀어 있었고 또 돈도 잘 벌었어요. 그때 몇 년은.
0: 네. 네
1: 코로나 때부터 제가 지금 많이 내리막길을 타고
0: 네.
1: 또 이제 미스트롯 젊은 가수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0: 네.
1: 제 저희들이 조금 많이 좀 기가 죽었습니다, 사실.
0: 네.
1: 예. 네, 근데 네.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또 나이 먹은 사람도 나름대로 또 개성이 있고 하니까
0: 네.
1: 너무 뭐 저처럼 연세 좀 들고 뭐 50대, 60대까지도 많잖아요.
0: 네.
1: 기죽지 마시라고 저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모든 네. 가수님들께.
0: 네. 네
1: 왜냐면은 미스트로 젊은 사람은 또 젊은 그 나름대로 또 개성이 있고
0: 네.
1: 또 이 뭐 나이가 먹었다 해서 뭐 그 뭐 기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나름.
0: 네. 네. 기는 하죠. 조금 죽지만은 그렇게는 많이 죽지 마라.
1: 네네네. 네, 네.
0: 알겠습니다. 네.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저도 아쉬운데 네. 다음에 다시 꼭 초대 한번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다음에 초대하면 나와주실 거죠?
1: 아, 그럼요. 네. 너무 좋은데요.
0: 네, 그래요. 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1: 아, 참 보람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0: 아,
1: 제가
0: 그래요?
1: 메들리 또 있었던 얘기 허신탄이 다 얘기 하고 나니까 너무 좋으네요.
0: 아 그래요.
1: 예, 예.
0: 네, 저도 좋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앞으로 활동 네.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1: 네. 저 여러분께 저 말씀드리고 이제 또 인사드린다면은 가수 서지현을 좀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당신은 멋진 남자, 어쩌다 당신을, 뭐 인생길 이런 노래 좀 많이 좀 듣고 배워서 좀 불러주셨으면 저는 바람이고요. 또 제가 이제 희망은 가요 무대도 좀 많이 나가고 전국 노래자랑도 나가고 그러고 싶은데 아직 능력이 안 되네요. 앞으로 그 꿈을 가지고 살 겁니다. 저는 여러분 사랑해 주실 거지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0: 네, 서지현 씨도 네. 노래 하모니처럼 조화로운 삶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지현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서지현 씨의 목소리로 진솔이의 사랑바랑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쇼 가수 서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K2K 라디오를 사랑해 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행자 아이다입니다. 오늘도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키르기스탄과 대한민국의 여름입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은 어느 날